0: 7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이 더 좋은 요즘인데요. 첫 곡 캐스티븐스 모닝 해즈 브로큰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아침에는 좀 상쾌하지 않나요? 덜 덥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딱 10분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창문 열고 아침 공기 한번 마시는 거. 그러면 아마 하루의 온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더운 여름에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걸까? 누군가는 말하죠. 계획도 거거 익선이라고. 계획을 크게 잡아야 거기 다 도달하지 못해도 콩고물이라도 남는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이 너무 거창하면 거기에 치여서 일단 시작하기도 버겁다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누군가는 맛집까지 꼼꼼하게 다 정해두고 누군가는 아무 계획 없이 떠나서 발길 닿는 대로 그때그때 만나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허름한 식당에서의 한 끼가 유명 맛집보다 더 정겹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짜인 계획표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못 견디는 완벽주의자들도 있는가 하면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변수와 경우의 수를 그때그때 헤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생동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나에게 맞는 나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SNS 속 잘 짜인 여행, 잘 짜인 이 일상들을 보다 보면요. 내 취향보다 남의 방식을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신데렐라 구두라도 내 발에 맞춰야지 그 구두에 내 발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일을 하는 것도, 휴가를 즐기는 것도 결국은 남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의 취향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데렐라 OST 곡이었죠. 스테이스 켄트 비비디 바비디 부. 아무리 이 신비로운 마법이라 할지라도요. 신데렐라를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게 해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히지만 발 사이즈는 줄어들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개인마다 성향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선호하는 그 무언가 있을 겁니다. 휴가를 떠날 때도 그 성향이 드러나죠.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말 서로 다른 분이 만나면 그 휴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결국 서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결국 내가 편한 방식 아니면 우리 가족이 편한 방식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재치 만발, 아이디어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이죠.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은요, 내일부터 오랜만에 돌아오는 제헌절 공휴일을 끼고 있잖아요. 황금 연휴 시작입니다. 여름휴가 떠나실 분들 지금부터 들썩들썩 하시나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그래서 휴식, 휴식입니다. 빽빽한 계획표 같은 휴식이든 아니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휴식이든 휴식하면 떠오르는 행복한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100원의 이름은 샵 1053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시고요. 당첨자분에게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2662님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성시경, 박정현, 우리 참 좋았는데.

우리 참 좋았는데 성시경 박정현이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은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 동안에도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아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화 오면은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바람꽃 비와 외로움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두 곡 들으시면서요. 오늘 모교 오자토코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 휴식에 대한 다섯 글자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센스 만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다섯 글자로 꽉 채워주는 시간,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휴식입니다. 짧아서 더 어려운 그 다섯 글자 안에 나만의 휴식을 재치 있게 담아서 보내주세요. 휴식하며 떠오르는 다섯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만점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 모교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모두가 사랑하는 휴식, 휴식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가 없다면, 여름방학이 없다면 아우 상상하고 싶지 않죠. 뒤늦은 7월 장마에 여름이 끝날 때까지 태풍도 몇 자리쯤 통과하겠지만요.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오늘 목요일 다소 피곤하긴 하겠지만 내일부터 쭉 이어지는 황금 연휴 생각하면 오늘도 마치 황금 같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휴식, 그 다섯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휴식하면 떠오르는 휴식 가득한 다섯 글자, 100원으로 문자 샵 1053 빵톡.

으로도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는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0675님이 휴식하면 저는요 격하게 쉬자. 오, 격하게 쉬자. 일할 때는 열심히, 쉴 때도 격하게 충실하게. 쉬는 것도 아니고 쉬면서도 일 생각을 하면요 그건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니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 맞는 말씀이죠. 쉬는 것도 아니고 쉬면서도 일 생각하면 그게 휴식이겠어요? 몸만 쉬지 머리,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어줘야죠. 7809님은요. 번아웃 탈출. 휴식하면 번아웃 탈출. 요즘요 여러 가지 일로 힘이 드는데요. 지구까지는 못 떠나도 잠깐이라도 마음속 답답하면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 마음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멀리 안 가셔도 피곤할 때는 멀리 가는 것만 그것보다는요. 가까운 곳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탈출, 그게 번아웃 탈출일 것 같기도 하고요. 5274님은요. 집콕이 최고. 집콕이 최고. 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집콕. 저 집콕 좋아해요. 해외여행이고 사람 많은 피서지고 귀찮아요. 휴식은 그저 집콕이 최고, 최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집콕파 계시죠?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집콕이 정말 훌륭한 휴식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쉬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쉴 수 있는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목요 오자뚜꾸 다섯 손가락 휴식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다섯 글자 계속 보내주세요. 유희열 공원에서.

유희열 공원에서 신재평 여름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어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모두가 반가워하는 휴식. 휴식에 대한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3970님. 낮잠이 꿀맛. 낮잠이 꿀맛. 이 휴식 정말 좋은데요.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한숨 자고 나면 그게 저한테 최고의 여행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벌써부터 이미 마음이 노곤해집니다. 낮잠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피곤하실 땐 또 쉬셔야죠. 3035님, 폰 좀 꺼두자. 폰 좀 꺼두자. 이 다섯 글자. 오, 퇴근하고도 계속 메신저 확인하는 제가 너무 피곤해요. 이번 연휴에는 진짜 꺼둘 거예요. 어, 진짜요? 진짜죠? 성공하면 알려주세요. 그 비법도 궁금합니다. 휴식의 시작은 알림 끄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87님은 에어컨 최고! 멀리 안 가도 시원한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에어컨 앞에서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솔직하고 이 여름에 진짜 휴식을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냉방병 요즘에 또 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에어컨 바람 앞에 노출되면 냉방병이라는 게 있어요. 물 많이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1288님, 아, 바다에 간다. 바다에 간다. 1년 내내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발 담그자마자 근심이 싹 사라질 것 같거든요. 바다에 발 담그는 그 기분은 또 어떨까요? 벌써 마음은 바다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3072님은 정주행이다. 정주행이다.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하루 종일 그동안 못 본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이 제 여름 휴가 계획입니다. 이런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요즘에 좋은 드라마 많다고 제 여동생도 이야기하던데. 3072님 어떤 드라마 보실 거예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4941님은 팥빙수 최고! 팥빙수 최고!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얼음 가득한 팥빙수 한 그릇이면 그게 최고 휴식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빙수 앞에서는요. 다이어트도 있게 되잖아요. 팥빙수 너무 좋습니다. 목요 오자뚜꾸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 반가운 글자 휴식, 휴식입니다. 반가운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휴식의 마음들 어떤 기분이신지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채워주세요. 100원 유료문자 샵 1053 빵뚜그로도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싸이, 이재훈, 낙원, 류하느님이 듣고 싶어 하셨네요.

0: It's all about you.
1: 싸이 이재훈 낙원 듣고 왔습니다. 목요 오자 듣고 다섯 손가락. 오늘은 모두가 반가운 글자죠. 휴식이죠. 반가운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휴식의 마음들 어떤 기분이신지 여러분만의 다섯 글자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3142님은요. 다섯 글자를 너무 먼 이름. 휴식하면 다섯 글자가 너무 먼 이름. 어이, 다섯 글자 만나는 순간부터 왠지 슬퍼지는데요. 올 여름도 휴가가 없어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주문이 밀리거든요. 직원들만 휴가 보내고 남은 일들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불경기에 공장이 돌아가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 이 사실 휴가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름 휴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휴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알고 보면 휴가 없이 보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3142님처럼. 여름이 또 더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 그래도 여름 휴가까지 뭐 길게는 못 가시더라도 짬짬이 쉬엄쉬엄 휴식 취하시면서 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시간은 있는 거죠. 짬짬이 쉬엄쉬엄 3142님. 아, 내년에는 너무 먼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그 효과를 봐서라도 휴식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때 계획을 촘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저냥 그냥 가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또 계신데요. 서로가 다 유형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휴식인 것 같습니다. 내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머리, 마음까지, 정신까지, 영혼까지 쉬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오늘 다섯 글자 사연들 참 다양했는데요. 누군가는 격하게 쉬고 싶고, 누군가는 집콕이 최고고, 또 누군가는 올여름 휴가가 너무 먼 이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다섯 글자 안에는 다 같은 마음이죠. 휴식, 쉬고 싶은 마음. 잠깐이라도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까지, 영혼까지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휴가를 멀리 떠나든 아니면 그냥 집콕으로 집에 머물든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에어컨 앞에 계시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잠깐의 충전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숨 고를 틈, 여백을 만들어서 꼭 그 안에서 좋은 휴식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SG 워너비 랄랄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5: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4: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5: 네? 어쩔 수 없다고요?
4: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5: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6: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반대로 게임스맨십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건데요.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되는 일이 없고 세상도 내 편이 아닐 것 같은 때 결국은 나만의 속도와 나에 대한 확신이 최고의 무기라는 걸 믿어보고 싶습니다. 에드와르도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나의 태양 일볼로의 노래입니다.

에두아르도 디카프와의 오솔레미오, 나의 태양. 이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지금 지글지글한 태양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 부인, 아내, 또 애인을

0: 해항이라고 하죠, 이탈리아에서는. 자, 일 볼로는요, 이탈리아어로 비행, 비행하다. 이 비행기, 비행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무대를 향해 높이 날아오르겠다는 그룹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테너 피에로 바로네, 이냐치오 보스케토, 바리톤 지안루카 지노볼레로 구성된 이탈리아의 유명 파페라 트리오 이름이기도 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장일봉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양희 씨 오늘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제가 그 광주일보에 쓴 이 원고 이 기사 올려주셨네요. 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 살아. 베테랑 예술가들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쓴 그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함께하는 유클 서두르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만의 속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방향도 중요하고. 자, 박정현 씨도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경쾌한 오솔레미오 함께 시작부터 집중해 듣습니다. 이상숙 씨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또 안경근 씨도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오솔레미오 따라 콧노래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KT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조지 거슈인의 From Not Walking the Dog. 강아지가 산책하는 것 같습니까? 댕댕이가 통통통통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우니까 천천히 나릇나릇하게 걷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엄계선 씨는 오늘은 충무아투얼 띠에리 위에의 어린 왕자 음악회 가려고 준비하며 듣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유명스님의 말씀 유튜브로 봤는데 욕심이란 한자어의 뜻을 보면 다 나쁜 건 아니라네요. 좋은 욕심으로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 좋은 욕심. 그것도 괜찮습니다. 명동백장님 시간 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엄계선 씨 올려주셨고요. 강금석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솔레미오 합창단 공연곡 중 하나예요. 반가운 곡 엄계선 씨 올려주셨고 강동수 씨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 좋습니다. 집 앞에서 셔틀버스 타고 공연 보러 가니 더위도 무섭지 않대요, 엄계선 씨. 하여튼 현명하게 더위 잘 피하는 그런 또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초복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지방에서 강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삼계탕은 오늘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 집 가가지고 치킨 버거 먹었습니다. 대신 닭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잘했죠?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작품 15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 논 드롭보 클라우디오 아라우가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베르나 타이팅크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제는 고인이 된 베르나 타이팅크 92세까지 지휘했죠. 로얄 콘서트 바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디단조 작품 15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 논트로포 피아노의 클라우디오 아라우 그리고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헤이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제6회를 맞았습니다. 헤이리 국제음악제의 음악감독 지휘자 서진 그리고 또 초청 아티스트는 첼리스트 에밀 로브너가 되겠는데요. 8월 5일 현의 고백 에밀 로브너 첼로 리사이틀이 저녁 7시 30분에 블룸의 미술관에서 있고요. 피아니스트 최형록, 첼리스트 조형준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8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블룸의 미술관에서 공명의 숨결, 선율의 물결, 호른의 김홍박, 바이올린의 이혜니, 김동휘, 비올라의 이상민, 장은경, 첼로의 이영은, 피아노의 최형록이 함께하고요. 울림의 조각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이랜드 갤러리에서 하는데요. 퍼커션의 박혜지, 황창현이 함께하고 헤이리 신뢰하게 정원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이랜드 갤러리에서 서진의 지휘, 에밀 로브너의 첼로, 그리고 헤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날 엘가의 첼로 협주곡도 연주를 하게 되고요. 또 다양한 곡들 아주 멋지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에밀 로브너가 협연하는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한 변주곡 그리고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추천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 쓰시는 분, 어이구 연도 같은데요. 출석합니다. 장일범과 함께 즐거운 제헌절 연휴를 보내보십시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제헌절에도 여러분과 함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윤정 씨, 어제 초복 잘 보내셨나요? 초복이니까 생각보다 그 약간 조금씩 그 신경 거슬리는 그 짜증 같은 거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푸근하게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그 초복 때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집착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된다. 멘탈 헬스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여윤정 씨가 올해도 건강히 여름 잘 보내보아요.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쫙 참으면 이 가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뽀리 여윤정 씨 올려주셨어요. 뽀리 너무 귀엽습니다. 잘 지내고 있군요. 우리 집 날개 없는 막내 이러시면서 뽀리 오래간만이죠. 올여름 더위 타지 말거라. 여뽀리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함께 감상하실 곡을 우리 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 함께 하실 곡, 요 곡입니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베라치니, 이탈리아 작곡가의 곡인데요. 오버처 2번 F장조. 이 베라치니는 그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작곡가입니다. 그 중에 4곡 미뉴엣 1 하고요. 미뉴엣은 궁정의 가장 이제 우아한 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뉴엣과 가보트. 자, 그리고 5곡 지그까지 듣습니다. 라인하르트 게베리 이끌고 지휘한 무지카 안티크바 퀘르네 연주입니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베라치니 이탈리아 바로크 작곡가의 오버처 서곡 2번 F장조 들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4곡 미뉴엣 1 그리고 5곡 지그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괴벨이 지휘한 무지카 안티크바 쾰른의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휘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 프란츠 왁스만, 미클로쉬 로사에 이어서 만난 작곡가는 버나드 허먼입니다. 허먼은 히치콕의 영화를 음악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작곡가였는데요. 특히 히치콕 특유의 아이러니한 유머와 긴장감 넘치는 화면을 절묘한 음악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13살 무렵부터 작곡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줄리어드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직접 오케스트라를 꾸리기도 했는데요. 고전음악에 대한 탄탄한 음악적 토대를 바탕으로 허먼은 영화음악에서도 대담한 기법과 참신한 스타일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히치콕은 당시 자신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제작자, 정말 유명한 분이죠. MGM의 데이비드 오 셀즈닉. 이 데이비드 오 셀즈닉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또 제작자이기도 했는데요. 그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 제작에 사사건건 간섭하던 셀즈닉과 페르딘 부인의 사랑을 끝으로 결별하고 자신의 제작사를 만들죠. 하지만 한동안 뚜렷한 성공작을 내놓지 못했던 히치콕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1955년은 히치콕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한 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CBS 텔레비전 시리즈 알프레드 히치콕 극장을 진행하면서 영화 나는 결백하다, 그리고 해리의 소동까지 연이어 만들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알프레드 히치콕과 버나드 허먼이 처음 호흡을 맞춘 작품이 바로 해리의 소동입니다. 당시 두 완벽주의자가 함께 작업한다는 소식에 할리우드에서는 곧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실제 작업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미 맥휴의 It's a Most Unusual Day. 자, 이 It's a most unusual day의 우리나라 제목은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시죠? North by Northwest,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그 중에서 가장 좀 특별한 날 함께 준 크리스티의 보컬 피트 루골로가 지휘한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과 버너드 허먼은 감독과 작곡가로 만나기 전부터 각자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뛰어난 재능뿐 아니라 변덕스러우면서도 우울하고 때로는 개팍하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모습까지 조금씩 알아가죠. 하지만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같았던 건 아닙니다. 두 콤비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현기증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후 사이코를 제작할 때 중요한 의견 차이가 생겼는데요. 당시 사이코는 빠듯한 예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히치콕은 자신의 저택까지 담보로 맡겼지만 영화사도 흥행을 확신하지 못했고 극장 개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이때 히치콕은 영화 속 샤워 장면에 어떤 음악도 넣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만으로도 충분한 긴장감과 공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음악에서 비용을 크게 줄여야 했던 허먼은 풀 오케스트라 대신 오직 현악기만 사용하는 독특한 스코어를 작곡합니다. 히치콕의 불같은 성미를 알고 있음에도 샤워 장면에 음악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는 바이올린 선율로 마치 필름을 난자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선율을 덧댔는데요. 훗날 영화의 성공 후 히치콕은 사이코의 성공 중 3분의 1은 전적으로 버너드 허먼 덕분이라며 음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자, 그 끽끽끽끽 하는 그 소리가 생각납니다. 또 사이코도 참 무서운 영화였죠. 음악 한 곡 안소니 퍼킨스.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이수가의 한국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버너드 허먼의 사이코즈 그 스위트 듣겠습니다. 폴 베이크만이 지휘한 The City of Prague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로 감상합니다.

네. 버넷 허먼의 사이코 이 영화 중에서 스위트 모음곡 함께 들었습니다. 안토니 퍼킨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아우. 자기가 엄마처럼 엄마가 돼 가지고. 자, 폴 베이트만이 지휘한 The City of Prague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요 더울 때 시리즈로 이렇게 밤에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낮입니다. 자, 그리고 히치콕 그 영화 아까 우리 들으면서 또 곡도 또 재밌게 들었잖아요. 여러 곡 들었는데 야, 하여튼 히치콕은 영화의 음악을 너무나 잘 쓴 그런 감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It's a Most Unusual Day 지미 맥휴 곡 준 크리스티 그리고 피트 루골로와 히스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면서 북북 서로 진로를 돌려라 North by Northwest 인천 앞바다에서 이제 제가 그 항해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그 곡을 들으면서 그래서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봤더니 백령도나 연평도인데요. 거기 딱 이렇게 한번 저도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또 생각을 알프레드 히치콕 덕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사이코와 함께 알프레드 히치콕과는 작별을 하고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예술가의 항구에 나타나실지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가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나오는 음악은 제목이 뭐예요? 어디에선가 이 음악이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음악 후에 곧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아요. 음악의 습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지정아 씨 올려주셨습니다. 2부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실 장일바 유쾌한 클래식의 오늘 1부 끝곡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봐야죠. 자, 네. 요번에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 상당히 그 난곡인데요. 밀리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 이 곡을 피아니스트 프랑스의 알렉산드르 깡토로프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 2부에 다시 들으실 텐데 하여튼 요 중동풍의 요 느낌 요걸 잘 한번 만끽하시면서 2부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6: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6: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Pericles Cavalcanti, Porto Alegre. 이게 Nos Brazos de G. Calypso. Nos Brazos de Calypso. 칼립소의 품에서라는 뜻인데요. 포르투는 이제 그 항구잖아요. 알레그리 항구. 요 곡은 이제 브라질 남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예쁘게 곡을 만들었습니다. 요 또 이제 그 포르투갈어 요 보니까 그 생각나는 팀이 있네요. 요번에 그 까보베르데라는 팀이 너무 아프리카에 정말 스페인하고 지금 0-0 했던 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너무나 훌륭한 팀이었는데 그 팀이 나올 때 그렇게 까부베르지라고 해달라 그랬대요. 포르투갈어로 까부베르지라고. 근데 그냥 까보베르데 뭐 이렇게 케이프 베르데 뭐 이렇게 됐죠. 공식 명칭은. 근데 사실은 그 나라가 이 섬나라가 포르투갈 영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써서 까부베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 까부베르지,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렇게 또 브라질어를 쓰는군요. 포르투갈어를. 7월 16일 목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하와이 온 느낌이에요. 여윤정 씨 올려주셨고요. 항구였군요. 뭐 항구나 뭐 하와이도 항구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고 박정현 씨 어떤 때는 피아노 소리가 기타의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요. 알렉산드르 깡토로프의 손가락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을지 상상해봅니다. 밀리바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 들으시면서 또 올려주셨고요. 들어오자마자 1부가 끝나는군요. 유경량 씨 올려주셨습니다. 2부에 이제 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정현 씨 일범님의 상상의 항해 재미있어요. 북북서로 항로를 돌려라. 자,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돌릴지. 오늘은 백령도와 연평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어제 예매한 공연들 다이어리에 적다가 문득 한 달에 두세 번 공연 보다 보니 벌써 8월 일정을 적네. 26년도 다 가는구나 느꼈어요. 안 가는 듯 하면서 지난 봄 지나보면은 너무 빠른 시간이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갈수록 뭐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3악장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1843 쓰시는 분은요. 유쾌한 클래식 들으며 행복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깊이가 없는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작곡가의 구별도 어렵고요. 악기 소리나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등 이렇게 관악기 한두 개 정도 몇 가지만 들리죠. 예술가의 항구가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면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주 현장에서 들으려 노력합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후 8시에 선거 연습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려운데 이번 8월 6일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켓 희망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저희가 선물 드리는 헤일이 체인버 체리 국제 음악 페스티벌은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면 티켓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꼭 성함과 함께 알려주시면 갈 수 있다. 8월 8일 토요일 공연을 갈 수 있다. 이 공연은 못 간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카덴사가 연주자가 음악 중간에 자유롭게 하는 즉흥 연주가 맞나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카덴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행복한 서연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카덴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덴사는 주로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협주곡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악장이 끝나기 직전 독주자가 자신의 연주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특별한 순간을 가리키죠. 그런데 옛 협주곡 악보에는 카덴자라는 표시만 남겨두고 음표를 적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음악가들은 작곡과 연주 모두에 능했기에 즉흥 연주를 마음껏 펼쳐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연주 기교가 돋보이도록 미리 작곡해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훌륭한 작곡가이기 이전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은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 화려한 카덴자를 선보이며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또 선배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도 자신이 작곡한 카덴자를 사용했는데요. 이 베토벤의 카덴자를 지금도 많은 피아니스트가 즐겨 연주하고요. 모차르트가 직접 남긴 카덴자도 전해지고 있어서 같은 협주곡이라도 어떤 카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카덴자를 만드는 일은 점차 드물어졌죠. 다만 같은 카덴자 악보를 사용해도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연주자의 해석과 표현에 따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샤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이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아예 작곡가가 카덴자를 직접 악보에 완성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작곡가가 남긴 카덴자를 그대로 연주하지만 예외가 있기 마련이죠. 바이올린 연주뿐 아니라 작곡에도 능한 조슈아 벨은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작곡가의 카덴자 대신 자신이 새롭게 쓴 카덴자를 연주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함께 들어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켈번호 466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고요. 여기 카덴자는 베토벤이 쓴 그런 카덴자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야닉 네제세강이 지휘를 하고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그 중에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바이올린의 조슈아 벨 로저 노링턴이 지휘한 카메라타 찰스 브루크의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역시 여기 카덴자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요. 프레드릭 쇼팡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64-2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64,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바이올린 조슈아 벨, 로저 노링턴이 지휘한 카메라타 자즈 브루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이 카덴사 강렬하게 펼쳐졌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직접 작곡해서 넣은 카덴사도 있고요. 아, 앞서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케일번호 466 1악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여기 나오는 카덴자는 바로 베토벤 카덴자를 조성진이 쳤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와 야닉 네자사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카덴자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더 높아졌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본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바 협으로 불리는 바이올린 협주곡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쓰던데요. 자, 프레데릭 쇼팡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64-2 최근 또 쇼팡 콩쿠르에서 우승한 중고신인이라는 또 별명이 있죠. 피아니스트 에릭 루의 연주입니다.

에릭 루 너무 부드러워요. 유경량 씨가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64E 감상하셨습니다. 자,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 오페라 가운데서 시칠리아 지금 몇 도인가요? 혹시 가 계신 분 안 계시나요? 좋습니다. 상당히 더울 것 같긴 한데 글리 아란치 올레짜노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 붉은 레드 오렌지의 향이 아주 강렬합니다. 전 안드레아 가바체니가 지휘한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더 런던 오페라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마스카니의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이 곡 처음 알게 된 무렵에는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 향기는 이 맞더라고요. 오렌지가 끝도 없이 열려있는 과수원이면 열매의 향기를 길가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박정현 씨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 오렌지를 따서 주스를 만들면 그렇게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곡을 함께 우리 들어봤고요. 피에트로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잔 안드레아 가바체니가 지휘한 내셔널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오페라 코러스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에 그 시칠리아의 기온은 38도. 오늘 31도가 최고고요. 3시에 39, 38, 37, 35, 33, 32, 31 이렇게 내려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칠리아? 너무 더울 것 같죠? 자, 그래도 우리가 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여튼 오늘 끝곡은 오늘 또 축구를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또 이겼습니다. 역전승 2-1로 그래서 이제 또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경기하게 되는데 아주 우리 청취자 중에 스페인이 꼭 우승할 것 같다는 예감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죠. 그분의 예감을 한번 믿어보면서 오늘 어떤 분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드디어 성사되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 4위전 하여튼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 필하모닉스의 연주 들으시면서 또 즐거운 주말 내일 맞이할 것을 즐겁게 우리 함께 또 즐겨볼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죠 금요일 재헌절 공휴일이죠 참 그래서 금요일 재헌절 공휴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잘 보내시고 또 토요일도 우리 이 곡들 정말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퍼레이드로 나가는 신청곡 퍼레이드의 날이니까요. 많이 많이 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군사교육과 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오늘 오전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결승에 올라 오는 20일 오전 4시 스페인과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

0: 0.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이 동결 흐름을 깬 데에는 목표 수준인 2.0%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집값 오름세와 그에 따른 은행 가계대출 확대도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비트로 대표되는 기타 대출 증가세도 인상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한은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든 만큼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군의 이란 공격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일부의 협상 의사에 대해 협상은 없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혀 미국과 이란 전쟁은 다시 한번 시계 제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이란을 겨냥한 오전 공습을 단행했으며 작전은 미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7시 30분에 최종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툰부 섬에 있는 이란의 해안방어 체계와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90분간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타격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민간 상선을 위협해온 이란의 공격 수행 능력이 한층 더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한다며 창의성과 융합적인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또 최고의 연구기관이 밀집해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 2-1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10분 잉글랜드의 앤서니 고든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40분 엔소 페르난데스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47분엔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두 골 모두 주장 메시가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 시각으로 오는 20일 오전 4시 프랑스를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오른 스페인을 상대로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일을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사태에 대해 그냥 충격 속에서 지나가 버려선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강 작가가 배재고 사태와 우리 사회의 혐오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강은 혐오를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며 혐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데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 등 관련 기업과 협력하고 해외 군함 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회의에서 우리는 해군을 재건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과 여러 나라의 기업들 중 일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선박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고 우리 또한 직접 건조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또한 해외에서 제작된 일부 함선도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함선을 많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릴 예정입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로 실시됩니다. 온라인 투표 방식의 중앙위원,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와 30%씩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1인 1표, 2인 연기명, 즉 투표 한 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의 비율이며 모두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재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의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인 구정모 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인 구정모 회장 외 6명이 어제 지분율 25.8%에 해당하는 대백 보통 주식 279만 6천여 주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약 223억 원으로 계약금과 두 차례 중도금, 잔급 지급을 거쳐 다음 달 25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백화점은 다음 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엽니다. 대구경찰청이 필리핀 등을 거점으로 10조 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한 총책을 해외에서 강제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1조 3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데 이어 국내 1,400여 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도박 플랫폼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누적 베팅 금액이 10조 3천억 원에 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사이버 도박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총책은 해외를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하고 위조 여권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서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과 국내 하부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북대학교 병원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을 오는 2029년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심정지와 심뇌혈관 질환,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확대 지정으로 응급 환자가 더 빠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과 8월 경상북도 곳곳에서 다양한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 울릉 오징어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봉화 은어 축제가 열려 체험 행사, 물놀이, 지역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안동에서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공연이 함께하는 안동 수페스타가, 31일부터는 포항에서 워터팡 페스티벌이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경주 석빙고 축제가, 7일과 8일에는 포항 송도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22일에는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도 이어집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포스텍에서 2015년 노벨 물리학사 수상자인 카지타 다카아키 도쿄대 석좌 교수를 초청해 경북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카지타 교수는 중성미자 연구와 과학자의 삶을 소개하며 위대한 발견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며 호기심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6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대상의 후보 기업을 다음 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오나경입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8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모임 해보셨나요? 요즘 이런 모임들이 유행은 한데요. 어떤 모임이냐면 보통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요. 달리기면 달리기, 공부면 공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였을 때 이름이 뭐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적인 대화 전혀 나누지 않고요. 그저 달릴 거면 달리고 공부할 거면 공부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그걸로 끝! 아주 쿨하게 헤어진대요. 이런 일회성 번개 모임을 갖는 이유는요. 혼자가 편하긴 한데 또 고립되긴 싫고 구속받기는 싫지만 외로운 건 싫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그리스의 오늘은 맑음 함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빵집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빵집 가족분들 환영하고 있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임 나가보신 적 있나요? 이름 없는 러닝 크루, 무언 스터디 번개 이런 모임처럼 그냥 뭐 달리기만 하고 딱 공부만 하고 그 밖에 뭐 이름이나 직업이나 나이와 같은 사적인 거 절대 묻지 않고 그냥 목적을 달성하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임이요. 아니 요즘 사람들은 혼자가 편하다 하면서 왜 굳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까요? 그냥 나 혼자 달리기 하고 나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이 온라인상으로 언제든 쉽게 연결되지만 또 그만큼 쉽게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감정 소모도 심하고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고립되기는 싫은 거죠. 그래 모이는 건 좋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아 너무 결속력이 강한 그런 집단은 좀 부담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 취향에 맞는 이런 가벼운 모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딱 이 미사가 요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미사 때 딱 모였다가 하느님만 알고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지는 모르고 집에 가는 거죠. 사실 내가 뭐 주일에 못 간다고 해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는 거 이렇게 출석 체크 누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신앙생활을 또 같이 하는 맛이 있거든요. 성가도 함께 부르고 기도문도 한 목소리로 바치고 이 하느님과의 어떤 연결은 좋은데 그 밖에 다른 활동은 아니야. 딱 여기까지. 이제 이번 주 한 주 주님과만 함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미사 우리 또 신앙생활 말고도 이런 모임들 좀 가지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종종 번개 모임도 하시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물론 혼자가 편해 혼자가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 이런 마음 느끼실 때가 있는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괜찮은 모임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라디오 빵집 모임 어떨까요? 혼자라서 분명 편한데 외롭진 않는 거죠. 왜? 저 용디가 또 우리 빵집 가족분들이 함께 하니까요. 평일 매일 12시 15분부터 딱 2시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리는 빵집 문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요. 2시가 되면 여러분 안녕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갑게 또 다음 날이 되면 12시 15분에 만나고 우리 라디오 빵집 모임 이 약간 라빵 모임 한번 하면 좋은데요. 근데 또 이게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시간에 넘게 됐네요. 드디어 오늘 저녁에 이제 북콘서트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잠을 좀 설쳤어요. 기대도 많이 되고 아 어떤 분들이 오실까 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라디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책으로 이어지고 그 책이 또 사람 간의 관계로 또 연결되는 그런 느낌. 이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북콘서트 오늘 저녁에 함께 할 텐데요. 또 많은 분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제가 전해들어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고 이렇게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건영님도 오셨고요. 류채칠리아님도 오셨고 송송율리안나님도 오셨고 많은 단구원분들께서 찾아와주고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강용인의 빵집 무료 입장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박건영님께서요. 어우, 라빵 모임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어떤가요 우리 라빵 모임? 딱 12시 15분에 만나서 2시에 헤어지는 모임. 실비아님께서 신신우 씨가 함께하는 이 라빵은 저의 맞춤형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내 마음에 어떻게 쏙 들어오는 그런 라디오 빵집인가요? 아, 또 내일 또 오시고 또 함께 늘 쭉 해주시는 우리 단골분들이 계셔서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춘희바라기님께서는요. 괜찮은 모임 with 우리 미남 용대 신부님이 계시는 신신우 씨. 신부님 그런데 오늘도 타이틀에 굿 굿바이가 있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책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심리상담가 최원정 아나운서는 어떤 책을 골라줬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잠시 후 2부에 만나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퐁퐁 김재님께서요. 전주의 김지혜 마르타도 혼자는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혼자가 분명 편하긴 한데 아,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에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또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고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또 노래 추천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느낌들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가족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실까요? 우리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또 맛있는 맞춤 사연으로 이 선곡도 배송해 드릴게요. 5233님께서요. 혼자는 싫고 그렇다고 외롭기도 싫고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모임 같은데 잘 안 나가는데 이 라디오 빵집은 부담 없이 들려요. 왠지 소속감도 있으면서 자유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담 없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5233님께서 라디오 빵집 이렇게 편안한 나의 어떤 작은 소모임처럼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도 좋네요. 저도 이제 작은 모임들을 좀 해볼까 하고 시도해 본 적도 있고요. 이렇게 모임 만들고 참여해 본 적들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에 바쁜 일상들에 치여가지고 이 모임에 좀 소홀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 외롭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도 혼자가 편하고 이런 마음을 딱 맞춰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라디오가 바로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언제든 참여하고 또 언제든 혼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라디오의 장점,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편하게 일상을 보내는 거죠. 또 라디오에서 좋은 이야기들 할 때는 귀 쫑긋하고 집중했다가 아, 내가 좀 바쁜 일이 있네, 내가 집안일을 좀 해야겠네 할 때는 그냥 이 또 BGM처럼 틀어놓는 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라디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5233님께서도 이렇게 신신우신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매력에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233님께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옥상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전해드릴게요.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난 내가 좋다 두 곡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두 곡 이렇게 이어서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라디오를 즐기는 느낌과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또 느낌이 드네요. 마르가리타님께서요. 애기 이유식 먹이면서 라디오와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또 아이 이렇게 이유식 먹이면서 신신우신과 또 함께 해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평화로운 노래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비아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신부님 모습은 뵐 수 있지만 우리 또 시청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또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의 이 라빵 모임 라디오를 함께 듣는 빵집 가족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을 함께 즐기면서도 동시에 어떤 나의 정보들 내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은 말 안 해도 되고 신부님 제가 지금 이런 얘기는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는 부분은 또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내가 매일 들어와도 좋고 가끔 와도 좋고 늘 익숙하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라빵 모임이 더 재밌는 게 아닐까요? 케이트리님께서요. 오늘 북 콘서트 가는데 너무 설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잠시 후 저녁에 만나서 같이 인사해요. 7504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카타리나입니다. 저 북 콘서트 당첨됐어요. 신부님 그리고 책방지기님 이따 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7504님께서도 잠시 후 또 저녁에 우리 북콘서트 시간에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49님께서 오늘 북콘서트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사정상 못 오시는 분들 또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북콘서트 때 이 만나는 순간 이 소리들 잘 모아서요. 이 돌아오는 7월 30일 날 방송에서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다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공개 방송 북콘서트는 이번 한 번이지만 매주 목요일 우리 라디오 북클럽 라디오 책방은 계속 되니까요. 책방지기들 쭉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액기스만 모아서 신부님 저는 사람 부쩍이는 건 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7월 30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 현장의 느낌 또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배송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 초복이라서 이 노래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었는데 삼계탕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보신송 한 곡 전해드립니다.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

달빛 사랑님께서 신부님 제가 처음으로 요청드리는데요. 어제 초복을 기념해서 듣고 싶었던 음악 있는데 될까요? 초복엔 역시 서미주의 러블러브죠.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9203님께서요, 오, 신부님의 백숙 댄스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제 어깨가 또 한 어깨 합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의 많은 즐거움 채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섬의주의 러브 러브 그리고 애프터 쉐이빙의 영개백숙 두 곡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들 함께 또 이어서 들으니까 뭔가 차분해진 마음이 좀 더 이제 신나는 마음으로 또 넘어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라디오 빵집을 즐기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매력 가득한 신신우신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또 청취율 조사 기간 이렇게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잘 즐겨주시는 만큼 또 청취율 조사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02 다시 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잘 받아주시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꼭 좀 대답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신신우신이나 라디오 빵집, 라빵, 강용인의 빵집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들 말고요.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신신우신 목요일 2부에는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 날이죠. 오늘 책방지기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북며드는 책 읽기 함께 볼 예정입니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 과연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지 오늘 어떤 또 마음과 내용을 나눠주실지 너무나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2부에 만나볼게요. 1부 끝곡으로요. 최예나의 캐치캐치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제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함께 들었는데요. 이 나비가 아름답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기어다니고 또 단단해지고 나서야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이 결과만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재능이 타고났어. 환경이 좋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데 라고 또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모두가 다 나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견디고 단단해지는 그런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아주 더워지는 여름인데요. 앞으로 또 더 더워진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거든요. 이 더위를 우리가 또 견뎌내고 잘 보내고 나면 시원해지는 또 계절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앞으로의 희망들, 미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오늘 이 나는 나비라는 노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김엘리님께서 오늘 너무 늦은 출첵이네요. 2부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유 우리 엘리님 어서오세요. 신신우 씨는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와 주시고 또 우리 2부 우리의 책방지기 최현정 작가님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 재밌는 또 포인트들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책방 오늘의 책방지기 최현정 아나운서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는요.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2부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라디오와 책방이 하나로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진압으로 북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만은 살 수 없죠. 우리 주제가 있는 북클럽 신신우신 목요일 이브 라디오 책방 시간인데요. 오늘의 책방지기 우리 책으로 사람을 읽는 심리 상담가이자 작가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이 여름이 정말 한 여름이 돼가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요.
5: 그렇죠.
0: 어제 초복이었는데 어떻게 삼계탕이나 좀 드셨나요?
5: 아, 제가 삼계탕을 그다지 안 좋아합니다.
0: 오, 다른 음식으로라도.
5: 네. 초복인지 몰랐네요. 아, 가족들 좀 챙겨줄 걸. 피자 시켜 먹었구만. 네, 초복이었네요. 어쩐지 애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0: 아니 이제 아이들은 또 네. 방학 기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5: 그렇죠. 사실은 엄마들에게 두려운 저희 아이들은 22일이 방학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이제 딱 오늘 오늘이 마지막 자유의 날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내일은 또 연휴 시작이니까.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이들 또 이제 방학이 되면 아니 왜 집에 있지? 왜 얘네가 내 눈앞에 있지?
5: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네. 더더욱 분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아이들 너무 사랑하죠. 그러나 24시간 붙어있는 건 서로에게 그다지 플러스 요인이 아니더라. 그래서 방학에도 뭔가 떨어져 있는 일과표를 하나씩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참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방학 때 뭐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뭐 운동을 위해서 이런 명목도 사실은 있지만 네네. 분리를 위해서 네. 학원이든 뭐 태권도든 뭐 이렇게 체육 활동이든 아니면 학업 활동이든 이렇게 좀 분리하는 거를 미리 얼른 좀 계획을 짜시기를 단 한두 시간이어도 저는 강하게 권고를 드리는 네. 바입니다.
0: 사랑하니까 더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5: 이런 포장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서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여행 가면은 24시간 붙어 있게 되면서 네. 싸우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0: 아, 그렇죠. 네.
5: 와닿았죠 지금?
0: 갑자기 선생님? 와닿았습니다. 네.
5: 그렇습니다. 네.
0: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우리 쌍둥이 마마보러 유튜브로 가야겠네요.
5: 어서 오세요.
0: 네 하고 우리 현종님 머리하셨네요. 와우 와우 이렇게.
5: 너무 진짜 보내셨는데. 눈썰 이런 거 눈 딱 네. 알아보는 이런 센스 네. 정말 100점 5만 점 달빛사랑님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전에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헤드셋을 쓰면 여기 이렇게 약간 부풀려서 위를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눌리거든요. 네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0: 그래서 이어폰을 끼셨군요.
5: 이어폰까지 또 챙겨왔죠. 네.
0: 저도 사실 머리 했는데
5: 그러니까요.
0: 어제랑 달라졌는데
5: 아무도 지금까지
0: 그러니까요.
5: 모르셨어요?
0: 못 알아봤어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머리를 하고 본당에 갔는데 본당 수녀님께서 네. 어머 신부님 머리 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 그래도 수녀님도 네. 눈썰미 좋으시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앞머리가 1cm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면 아주 큰 변화죠. 네,
5: 네, 알겠습니다. 네.
0: 채칠리아님께서 최현정 아가시다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썸네일에 주황색 원피스 입으신 모습이 화사하고 또 이쁜 뿜뿜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5: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용 메이크업이 되었을 때의 네네. 예쁜 모습을 잘 찾아서 어렵게 찾아서 저희 PD님이 썸네일에 또 활용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사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오늘 머리를 하고 온 이유가 있죠.
5: 그렇죠.
0: 저녁에 아주 또 네. 소중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5: 네,
0: 때문인데요.
5: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아침부터 네. 분주했습니다. 네. 이 다들 아시죠?
0: 그럼요. 다 알고 계시고.
5: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됐으나 한 번 더 그래도 홍보를 네. 하자면
0: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건물 이 바오로홀에서 북 콘서트가 또 열리는 날이에요.
5: 와!
0: 저 첫 공개 방송이거든요.
5: 아, 그렇죠.
0: 사실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5: 조금 긴장돼서.
0: 네,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좀 설렘 반 긴장 반인 것 같아요. 이게 북 콘서트라는 걸 그냥 뭐 본당 행사를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또 이게 또 형식을 갖추고 하는 어떤 행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그런 말들이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잘 모아서 나중에 또 들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본당이나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만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5: 그렇게 하시면 되죠.
0: 네.
5: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이제 세 번째 목요일이 제 담당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분들을 제가 뵐 일이 없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5: 각 목요일에 책방지기 분들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한 자리에서 모인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뜻깊을 것 같고
0: 네.
5: 그리고 이제 신부님과 우리 넷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대본이 있어도 대본에 근거하지만 또 여러 각도와 방향으로 우리
0: 맞아요,
5: 이야기들이
0: 맞아요.
5: 펼쳐지는 경우가 네. 많다 보니까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0: 우리 또 책방지기들 매주 오시던 그런 책방지기 분들께서 책에 워낙 진심이셔가지고
5: 네.
0: 이 책 얘기하면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5: 맞아요.
0: 아주 저녁에 오늘 어떤 시간이 펼쳐질지
5: 네.
0: 과연 몇 시에 끝날지 그게 또 관건인데
5: 네.
0: 저희 또 책방지기 분들뿐만 아니라 네. 오늘 또 초대 뮤지션이 있어요.
5: 그러니까 음악이 빠지면 네. 또 뭔가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5: 근데 또 제가 너무 애정하는 분이 오늘 네. 특계로 나오신다고
0: 맞습니다.
5: 해서 이거 우리 다들 궁금해하시라고
0: 네.
5: 이미 또 공개됐죠?
0: 사실 다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뮤지션 하림 씨 이렇게 네. 함께하실 예정이거든요.
5: 네.
0: 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기도 하고
5: 저도요.
0: 네.
5: 제가 더 그럴걸요?
0: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5: 네네.
0: 오늘 이렇게 맛있는 목요일 주제가는 라디오 책방 시간 도 청취자분들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5: 네.
0: 우리 7월의 주제 또 여름 휴가 떠나면서 가방에 쏙 넣어가고 싶은 책 골라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어요.
5: 예.
0: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여름 휴가와 사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5: 그렇죠.
0: 어떻게 좀 다르시나요?
5: 저 여름 휴가를 간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가방 속에 책을 한 4권에서 5권 정도를 챙기죠. 그리고 최소 소설 하나, 에세이 네. 하나, 그다음에 실용서, 자기계발서 같은 실용서 하나 이렇게 세 종류를 챙기고 엑스트라로 뭐 시집을 하나 더 챙기거나 그렇게 4, 5권을 챙기는 게 저의
0: 루틴?
5: 그죠. 제 네네네. 늘 하는 일이긴 한데 그걸 다 읽고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0: 한 번도 없다.
5: 그러니까 실제 여름 휴가는 생각만큼 제 개인 시간, 자유 시간이 길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뭐 요구에 맞추느라
0: 그렇죠.
5: 또 사실은 휴가를 가면 좋은 점은 이제 가사 일로부터 해방되는 점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둘씩이나 되고 얘들이 무지하게 어지른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
0: 끝났잖아요.
5: 양말 양말 주워 모아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제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더라.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챙겨가지만 다 끝내고 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럼에도 챙길 때 고를 때 기쁨이 무척 크다. 네. 역시 모든 건 준비할 때가 제일 기뻐.
0: 아, 맞아 맞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신학교에 이제 대대로 전해져오는 명언이 하나 있거든요.
5: 네.
0: 방학을 나가면서 책을 들고 나가는 거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방학 때 내가 책 읽을 거야. 좀 밀린 공부 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그 가방에 넣어놓은 그 가방 그대로 나중에 들고 다시 들고 들어온다.
5: 그건 마치 네. 고등학교 때 야자할 때 저희도 진짜 책이 많았잖아요. 과목이 너무 많았잖아요. 야자 끝나고 집에 갈 때 꼭 뭔가 미련이 남아서 책에 바리바리 책을 가방에 넣고 집에 가죠.
0: 네네.
5: 한쪽이라도 보리라. 그렇지만 지퍼 하나 열지 않고 다음날 아침 고스란히 다시 메고 올 것을.
0: 그럼요, 그럼요.
5: 왜 무겁게 낑낑대고 메고 갔을까.
0: 네. 분명히 아는데 저는 10년을 저를 믿었거든요.
5: 네.
0: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한 번도 여름방학 때 네. 이렇게 골라간 책을 사서 읽지는 못한 것 같아요.
5: 네. 아 그런 김에 이제 여름휴가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책 두 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0: 네.
5: 오늘 들고 온 책 외에 네네. 사실은 최근에 그 최은영 소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최은영 소설의 에세이집이 첫 에세이집이 나왔어요.
0: 네네네네.
5: 백지 앞에 선가. 그리고 그 최근에 너무 베셀이어서 이거 얘기하기도 좀 못할 수 있는데
0: 네네.
5: 김혜란 작가도 제가 정말 최애인데 그 안녕이라 그랬어. 이것도
0: 네.
5: 진짜 예쁜 에디션으로 책 표지가 이렇게 사선으로 윗부분이 꺾여서 그러니까 여러 에디션이 나오더라고. 인기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게 둘 다 워낙 뭐 스테디 베스트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할 책으로 고르지는 않았으나 근데 하여튼 이건 무조건 재밌다. 그래서 이 여름 휴가에 일단 추천하고
0: 네. 우리
5: 예,
0: 또
5: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0: 빵집 가족분들 여름 휴가 갈 때 이런 책 나는 가져간다 라고 하시는 얘기들도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5: 네.
0: 오늘 최은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골라준 여름 휴가 추천 도서를 나는 어디다가 한번 좀 넣어갖고 가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5: 네.
0: 그러면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이제 추천 도서 이 직접 고르고 오늘 낭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그 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정 작가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또 잔나비라고.
5: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나 좋아하는.
0: 네.
5: 아, 그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딱 걸어두셨네요.
0: 네, 이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신신우 씨 라디오 책방 목요일 2부 오늘 주제가 있는 라디오 책방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엘리님께서 아나운서님 목소리 너무 예쁘시네요.

0: 밝은 감사합니다. 미소도 예쁘시고 좋은 에너지 아주 듬뿍 받고 있어요.
1: 저 너무 좋아했죠. 어, 세상에.
0: 귀 쫑긋 추천도서 대기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테레사님께서는요. 예. 저는 여행 갈 때 주로 이혜인 수녀님 책 한두 권 정도 들고 가요. 묵주는 기본이고요. 오, 라고
1: 너무 좋습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 책을 저도 가끔 이렇게 거의 많이 들고 다니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어떤 시기냐면 내가 너무 뾰족해져서 좀 착한 기운을 받고 싶을 때 예, 이혜인 수녀님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착해지는 기분 들지 않나요?
0: 네네, 네,
1: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뾰족하다고 느껴질 때 이혜인 수녀님 책을 예, 가까이 두는 편입니다. 네.
0: 저는 이제 지난번 게스트에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천주교 책은 휴가 갈 때 안 갖고 갑니다.
1: 아 그럼요. 네. 자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말하기 특강 뭐 이런 책 절대 휴가지에 안 가져갑니다. 국룰이죠. 네.
0: 분명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건
1: 묵주?
0: 맞는데
1: 아니, 굳이 안 챙겨가셔도 됩니다. 묵주는 휴가 때는
0: 팔찌 묵주로만. 네. 5단 묵주는 안 챙기고 네. 네. 팔찌 묵주로만. 네. 약간 이렇게 하고요. 빈첸시오님께서 전 시집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라고 해주셨어요. 아 시집 좋아요.
1: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제일 좋은 책이 시집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두께도 얇고 부담이 없으면서 네. 그냥 말하자면 그냥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되잖아요.
0: 뭐
1: 몇 페이지 읽었더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푹 펼쳐서 오늘의 시가 이거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니까.
0: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그냥 중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시 딱 골라 읽어도 되는 네. 시집 저도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1: 네, 빛채시오님 잘 선택하셨네요. 네.
0: 이번 여름 휴가 떠나는 이 책과 함께 떠나는 북캉스가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휴가를 떠나며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 네. 자 오늘 골라주신 책은 네. 어떤 책인가요?
1: 네,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책을 여기 딱 세워두었습니다.
0: 네.
1: 제목하여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오. 변지영 교수님의 책입니다.
0: 네. 이 여러 이제 장르의 책들을 휴가 네. 갈 때 가져가신다고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1: 예.
0: 이 책을 골라주신 이유는 뭘까요?
1: 여러 소설, 에세이, 그다음에 자기계발서를 들고 가지만 오늘은 이제 또 제 직업에 충실하게 심리서를 들고 왔습니다.
0: 네.
1: 대중 심리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막 너무 좋아 뭐 이런 감정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참 간결하게 명료하게 쓰셨다. 너무 잘 쓰셨어. 그렇지만 이 책 내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야. 이렇게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책이 대중 심리서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T를 위한 책입니다.
0: 아~
1: 전 F쪽이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막 감정선을 막 이렇게 더 건드리고 더 절절하게 얘기하고 이런 심리서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 변지영 교수님은 본인도 굳이 MBTI로 이제 양분하는 것이 때로는 한계를 주기도 하지만 네네. 어쨌든 굳이 양분을 하자면 이분도 F쪽보다는 T쪽에 가까우신 분인 것 같은데 그리하여 T들은 이 대중 심리서를 접할 때 어떨 때 좀 뭐 이렇게 간지러운 얘기를 뭐 그렇게 소소한 감정 얘기를 뭐 이렇게 파고들어 하면서
0: 네.
1: 약간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T에게 딱 맞춤 설계된 대중 심리서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0: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게 휴가지에서 내가 막 집중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야라고 막 이렇게 공부하듯이 읽지 않아도 좀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할 것 같다.
1: 네.
0: 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심리학을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뭐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게 있고 공부하는
0: 네.
1: 분야가 있고 뭐 인간의 행동이 왜 이렇게 가느냐 뭐 이런 행동 심리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간의 사고, 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인지 심리학도 있고 뭐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사실은 이 책은 감정에 초점을 맞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또 특히 T한테는
0: 네.
1: 되게 둥글려져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T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라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0: 완전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정말 막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또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한 대목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이 책을 또 쉽고 재밌게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부분을 골라주셨나요?
1: 네, 아까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정을 알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0: 그 대목 최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자신이 실시간으로 느끼는 감정을 더 구체적으로

0: 연구팀은 전자의 경우처럼 다양한 단어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도 감정 조절을 적절히 잘하면서 적응을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 최현정 아나운서가 오늘 가지고 온 책 내 마음을 읽는 시간 가운데에서 한 대목 함께 나눠봤습니다.
0: 네.
1: 저 이 부분 너무 공감했어요.
0: 그래요?
1: 네,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면담하다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0: 네.
1: 제 이제 후배 신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내가 뭔가 마음이 어지럽고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걸 좀 구체화 시켜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그냥 그걸 떠올리지만 말고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0: 네.
1: 그 부분과 딱 맞는 네, 그런
0: 맞습니다.
1: 내용인 것 같아요.
0: 신부님의 해법 적어보는 거 그게 말하자면 감정을 정리하게 해주죠. 이제 내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떤 특히나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제 인간의 그 감정, 기분, 정서를 딱 이분한다면 쾌와 불쾌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 불쾌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걸 네이밍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되게 좀 짜증나고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표현을 우리는 자꾸 더 쪼개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부정적인 감정을 굳이 왜 세밀히 들여다보고 분별해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 네이밍, 이름 붙이기가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감정 안에 얽혀있는 막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때 잘 모르겠던 안개를 조금 거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안개가 싹 거치면 어떤 거냐면 정말 커다란 바위인 줄 알았는데 안개가 거치고 봤더니 그렇게 큰 바위는 아니네. 혹은 이 큰 바위로 보였던 게 이렇게 쪼개면 더 작은 조각들로 쪼개질 수 있겠다. 그러면 너무 큰 바위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안고 가지? 할 수 있는 감정이 쪼개져서 보이면 이 돌멩이 서너 개쯤은 내가 옮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내담자를 만날 때도 이런 경험을 해요. 그냥 좀 싫었어요. 그냥 별로였어요. 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 화라면 그 화는 어떤 화였는지 내가 그때 내 역할을 못한다고 느껴서 내가 나에게 느끼는 화였는지 아니면 내 노력을 알아주지 못해서 상대방에 느끼는 섭섭함이 화로 느껴진 건지 이렇게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명료해지면서 해소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심리학에서 우리 상담할 때도 가끔 활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감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1: 네.
0: 우리의 감정이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면 섭섭함, 뭐 질투, 뭐 두려움, 뭐 막막함, 억울함 아주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거를 커다랗게 뭉뚱그려서만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구체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그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감정들이 쓰여 있어요.
1: 네네.
0: 그거를 쫙 늘어놓고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카드를 골라볼까요?
1: 네.
0: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쪼개어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본다는 건 절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연마되기도 한다는 거.
1: 네.
0: 그리고 연마된 경우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더 핸들링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그걸 여기 연구 결과를 들여와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1: 네.
0: 네.
1: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도 사실은 아이가 딱 와서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0: 네.
1: 머리가 아파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아픈데
0: 맞아요.
1: 지끈지끈한 건지
0: 네네.
1: 열이 나는 건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그 병을 또 이렇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0: 신부님 저와 아이와 대화가 딱 그렇습니다.
1: 아 그래요?
0: 엄마 배 아파 그러면 배가 어떻게 아파 배 위에가 아파 아래가 아파 그 엄마 이렇게 누르면 아파? 아니면 이렇게 비벼주면 괜찮을 것 같아? 화장실 한번 가서 방구 뿡 해보고 싶어? 어때?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1: 네.
0: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엄마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 동안 방구 뿡 해봐. 그럼 또 느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조금씩 쪼개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1: 네.
0: 감정도 마찬가지다.
1: 제가 갑자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아이가

0: 와서 네. 신부님 배가 아파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가 어떻게 아파? 뭐 화장실 가고 싶어? 신부님 약 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약간 이렇게 한 3초 동안 이렇게 쳐다보더니 신부님 미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그 느낌이 네.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1: 뭐죠?
0: 이제 여자 선생님을 불러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뭔가 내가 아프다는 건 얘기는 해야겠는데 아. 말을 나한테 못하겠구나 아. 라는 그 상황을 캐치해가지고 네네. 이제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붙여줬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잘 해결해놓고 네. 한편으로 근데 왜 나는 미운 거야? 그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1: 아,
0: 네.
1: 귀여워라. 네. 네.
0: 이렇게 또 감정을 좀 구체화해서 표현하면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 그 김에 네. 오늘 첫 북콘서트를 앞둔 우리 신부님의 감정을 네. 한번 네이밍 해보시겠어요? 어떤 어떤 감정들인지?
0: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첫 음이라는 경험에 대한 어떤 설레임, 그리고 이제 그래 내가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네. 그러면서도 네. 책방지기들이 옆에 있으니까 뭐 피디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약간 아까 안도 그런 느낌들이 함께 드는 것 같아요.
1: 네. 신부님 감정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엄청 잘 하시겠습니다. 네.
0: 뭐 안 되면 우리 피디님이 잘 해주시겠죠. 우리 옥동 세실님께서요. 네. 책 보는 거 좋아하는 5살 딸이 있는데요. 네. 함께 볼 동화책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감정 도서, 막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들, 예, 예. 어떤 책들이 좀 있을까요?
1: 제가 제목 기억 못해 병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작가님 이름을 또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시리즈가 정말 정말 스테디셀러인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상한 엄마. 그 백희나 작가님 네네. 알사탕 이상한 엄마 뭐 그 시리즈 백희나 작가님의 그 시리즈 다 아실 텐데 그 시리즈도 저는 많이 추천하고요. 아 지금 제가 당근으로 그 책들 다 저기 드렸는데 아깝다. 안정은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 그 일본 작가님이 쓰신 약간 만화 꼭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일까 뭐 그런 만화책 비스무름한 그런 책 말이 자 책과 작가를 기억 못해병에 걸린 저를 위해서 네. 피디님이 지금 밖에서 폭풍 검색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결과물이 좀 이따 나오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0: 저는 이제 5살 딸과 함께 볼 동화책이라고 하면 네. 책이 어떤 그림이 예쁘고 뭐 내용이 좋은 책도 있는데 책에 약간 물성이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동화책인데 네네. 그 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1: 때? 어떤 때? 몸에서 나오는 때?
0: 그렇죠. 제목이 때이기 때문에 네. 그 책의 내용은 시간에 관련된 때인데 표지는 때수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표지를 이렇게 만져보면 네. 약간 그 초록색 때수건이 이렇게 질감이 정말 때수건 같은 거칠거칠한 네. 그런 질감이 나고 예예. 펼쳐보면 우리가 목욕할 때, 약간 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네. 물성이 담겨 있는 책들 좋고요. 네.
1: 그런 책 이제 삼세용입니다.
0: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네. 그 약간 그 정도는 좀 넘어갑니다.
1: 네,
0: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그렇군요. 수준이고요.
1: 그리고 여기 촉감놀이 책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책 펼치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고 네네네. 호랑이 그림이 있으면 호랑이 털 촉감이 네네. 있고 네네. 그 책도 약간 삼세용이긴 한데 네네. 전 아직도 좋아한다요.
0: 제가 말씀드린 책은 완전히 약간 그런 촉감놀이 책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뭐 표지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어서
1: 때라는 네. 뭐, 책도 네네. 신부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0: 탄빵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1: 네. 신부님 목록이 주룩주룩 나오네요. 네.
0: 책 이제 그 겉표지가 네. 빵봉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이제 탄빵에 대한 책인데 쑥 빼고 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1: 그러면 그 겉봉투는요?
0: 그 봉투는 이제 나중에 다 읽고 다시 쑥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종이봉투로 되어 있어서.
1: 네, 네. 그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그 봉투는 애진작에 분실되어 그렇죠. 있을 겁니다.
0: 찢어져 없겠지만 네, 어쨌든 추천 도서랑
1: 우리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정말 새 책처럼 잘 관리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오늘의 휴가철 가지고 가면 좋은 책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요. 노래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노래가 좋을 것 같네요.
1: 네.
0: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제목도 내용도 딱 이런 어떤 감정에 관련된 노래로 잘 듣고 왔는데요. 오늘 책방지기 최현정 아나운서가 여름 휴가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으로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이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읽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좀 휴가도 가고 쉬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런 좀내 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나요?
1: 마음은 조급한데 손에 일이 안 잡힐 때. 네, 그럴 때는 이건 지금 잠깐 멈추라는 신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조급한데 막 해야 될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더더욱 뭐라 그럴까?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투두리스트를 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투두리스트를 일단 접어놓고 내 내면에 내 고요를 좀 찾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이 나,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한 대목 이렇게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듣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가 이제 감정을 세밀하게 이름을 붙이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마음을 조금 더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 네, 그 부분 최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1: 혹시 옛날 우유 광고에 자주 등장하던 왕관 모양 기억하세요? 우유 방울이 우유에 떨어질 때 맨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초고속 촬영 화면으로는 우유 표면이 마치 왕관 모양으로 딱 튀어오르는 모습 볼수 있죠? 그와 비슷해요. 일상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살아가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을 포착해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띠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나온 용어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내면의 과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0: 라디오 책방 오늘의 추천 도서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중에서 한 대목을 최현정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저 잠깐 그 광고가 생각났어요. 멈춰 하는 그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잠시 우리가 그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 챙김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색을 띨 이유는 전혀 없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예전 수행하던 방식에서 착안된 거다 보니까 약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로 지금 마음 챙김은 정말 전 세계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라는 거를 사람마다 정의하기가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마음 훈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지치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고통받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내가 고통을 받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최악의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전혀 사실에 기반하거나 근거한 판단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게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결론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그 사이에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내가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정말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작은 실수 하나를 한 걸 가지고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난 정말 멍청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중간 과정을 내가 뜯어볼 수 있으면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내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오던 사고 방식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사고 과정을 우리가 알아채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굳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내가 명료하게 내 사고 과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0: 네. 네. 우리 또 가톨릭 안에서의 어떤 영신수련, 우리 네. 또 기도의 방법들도
1: 네.
0: 내가 약간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1: 예.
0: 이제 객관화시킨다라고 하죠. 아, 나의 마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주님 앞에 있는 한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왔는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 챙김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우리가 저희 할머니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주기도 하시고 잠드시기 전에 묵주기도 하시고 그럴 때 사실 묵주기도 같은 것도요. 같은 기도의 반복이잖아요.
0: 네.
1: 그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이게 묵상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걸 나와 이거를 좀 떨어뜨려 놓는 훈련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어떤 특정 방법만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다. 그런 제안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다양한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1: 네.
0: 청취자분들이 좀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일반적으로 이제 명상을 많이 권하죠.
0: 네.
1: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처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호흡 명상.
0: 호흡 명상.
1: 네, 그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자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호흡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호흡이야말로 신부님 지금 숨 어떻게 쉬고 계세요?
0: 콧구멍으로 들이마시고
1: 내가 의식하고 네. 있나요?
0: 아니 안 하죠.
1: 네, 근데 의식하지 못하는 걸 의식화해보는 훈련이 마음 챙김의 첫 번째 단계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훅훅 지나가는 것들을 의식화해보는 것 그런 의미로 호흡 명상이 사실은 첫 번째 단계로 많이 권유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유튜브에서 호흡 명상만 검색하셔도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그냥 한 꼭지라도 접근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내 마음을 읽는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1: 네.
0: 또 마음을 잘 챙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휴가철에 이 책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1: 네.
0: 편하게 쭉 읽어보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책에서 뭐 자기 분화, 애착 이론, 정서 분별, 정서 조절, 마음 챙김 그리고 자기자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조망 수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 네.
1: 여기 뭔 얘긴지 궁금하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오늘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디오 책방 맛있게 좀 꾸려가 봤는데요. 이 그동안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또 심리도 딥하게 또 읽어주시고 좋은 책들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세상에 어디 가신다고 들었어요.
1: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아쉬워요. 오늘 네. 마지막 굿굿바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치만 굿굿바이는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
0: 네. 네,
1: 이렇게 주장하면서
0: 네.
1: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 2년 정도를 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오기로 결정을 해서 조금 뭐랄까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삶은 어떻게 꾸려가질까 이런 약간의 설렘과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네.
1: 잘 다녀와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0: 그래요. 또 우리 긴 기간 좀 잠시 이별의 시간을 맞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함께했던 이 라디오 책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1: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네.
1: 한 달에 한 번 저에게 최고의 힐링 타임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래도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많은 책들도 알게 되었고.
1: 네. 마지막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왜 한 주에 한 권만 소개하게 해줬어요? 아니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 한 번에 한 권이라뇨. 한 번에 한 세네 권씩을 추천했어도 모자란 거 아니었나.
0: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2시엔 김빛나를 이제 쫓아냈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의 네.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이렇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애매해요. 약간 잊을막 하면은 아 맞다 저런 분이 있었지 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뭐 어디서 제가 그런 말 듣겠어요. 뭐 예쁘다 잘한다 목소리 좋다 여러 따뜻한 말들 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빵집 옆 성지순례 또 새롭게 합류한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여러분 놀러 오시고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한석규와 이재훈의 목소리로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금세 알아차리는 사람을 우리는 말귀가 박다고 하죠. 말에도 귀가 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귀가 밝은 사람에겐 굳이 중언부언하며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 그런 뜻이구나 하면서 말을 하는 마음까지 먼저 헤아려줍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을 좀 아껴도 되고 가끔은 잠깐의 침묵조차 대화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죠. 사람의 말귀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귀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이른 아침 여름새가 창밖에서 들려주는 노랫말을 알아듣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나기가 건네는 말을 알아듣고 또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의 작은 인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덜 삭막하고 조금은 더 말랑말랑 보드러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쯤은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들을 내 마음의 말귀를 열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이에요.

0: 엘리사벳님, 정겨운 곡이 흘러나오니 참 좋아요 하셨는데요. 오늘의 첫 곡,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 of Silence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비가 전하는 말에는 비를 단순한 날씨가 아닌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가슴에 빗금을 그으며 전하는 비의 메시지는 진정 아름다운 삶이란 떨어져 내리는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는 겸손이라고. 그리고 어디선가 날아온 한 마리 새는 작은 욕심도 줄이라고 정든 땅을 떠나 힘차게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고운 눈을 흘린다고 표현하죠. 따가운 여름 햇살로 달궈진 대지를 적셔주는 시원한 빗소리, 아침부터 재잘되며 나의 잠을 깨우는 여름새의 소리. 이런 식으로 자연의 소리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참 신선하더라고요. 꽃은 매일매일 꽃잎을 열어 조금씩 피어나며 말하고, 구름은 바람에 자신을 맡겨 흘러가면서 말하고, 또 여름새는 세상에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면서 말하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인공적인 소리에 묻혀서 꽃과 구름과 여름새가 전해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만큼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서 말을 걸어오고 계신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행복가족들의 정답과 오답 문자에 말귀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공휴일만을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내일이 무슨 날인지는 한 번쯤 기억했으면 합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공포했는데요. 헌법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내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1번 재현절, 2번 재헌절, 3번 재현철. 1번 재현절, 2번 재헌절, 3번 재현철. 긴 문자와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보내주시고요. 오답까지 만들어주신 분께는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풀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광고 듣고요. 재현철 신부님의 신청곡, 박명선 수산나의 주님 향한 발걸음 띄워드릴게요. IS 동서 제공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우리 재현철 신부님의 신청곡 박명선 수산나의 주님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퀴즈인 이날만 되면 그렇게 안부 연락을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아무튼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재헌절이었습니다. 1번 재현절 하신 분 없으시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제정 공포했는데요. 조선 왕조 건국일이 1392년 7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에 맞춰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신나는 공휴일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수호 다짐하면서 헌법 제정을 경축하는 날이라는 것도 한 번쯤 기억해 주세요. 엘리사벳님 재헌절 맞춰주셨고 대건안드레아님 재헌절 맞춰주셨습니다. 4024님도 정답 2번 재헌절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와 정답보다 오답이 더 많네요. 오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예쁜 가톨릭 액세서리 드립니다. 만나볼게요. 확실히 3번 재현철 왜 이렇게 많아요? 2050님 재현철 신부님 기념일 502님 3번 재현철 하셨고요. 아 심지어 재헌철 하셨어요. 3400님 재현철 신부님 하시고 이건 또 뭐예요? 5829님 재현철 신부님 생일이신가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거군요.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재현절이면 늘 소환이 되시는 거고요. 생일 아니십니다. 대건 안드레아님이 재현철 신부님 듣고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이 정도면 지금 재현철 신부님 본인 등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선물도 드릴 수 있는데 그쵸? 7902님 오늘은 제육볶음 먹는 날 제육절. 아, 그 짜장면 데이, 막대과자 데이처럼 제육절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565님 여름엔 수박이 제철. 아, 제철 나왔습니다. 맞아요. 수박이 제철이죠. 백원한드라님은 갑절. 오랜만에 휴일이라 백갑절은 더 행복해요. 내일은 서울 가서 대학로 공연도 보고 또 토요일은 청년의 누나들과 제주특구팀 축구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유 휴일 제대로 즐기시네요. 근데 대건안드라님은 늘 보시면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에 계시다가 뭐 어디 갔다가 전국을 되게 잘 누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갑절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요. 아 오늘 재현철 신부님 오답이 쏟아졌지만 좀 차별화를 해주신 7902님께 오늘 오답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3일의 휴가 어떻게 보내실 건지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또는 빵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엑소 챔백시 휴일

0: 엑소 챔백 씨 휴일 들으셨습니다. 5027님 지금 경주 마리아폴리 갑니다. 올해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올게요. 마리아폴리 올해는 목금토일 3박 4일로 연장됐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참 마리아폴리 다녀오시는 분들마다 참 행복했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우리 5027님도 행복에 푹 젖어오시길요. 우리 포콜라레에서 하는 연중 행사죠. 우리 주교님들도 함께 오셔서 매년 미사 집전해 주시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시길요. 2761님, 저는 부모님 모시고 계곡 다녀오려고요. 도시락도 싸고 수박도 챙겨서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갑니다. 아, 여름엔 역시 계곡이죠. 그런데 내일부터 주일까지 전국에 장마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계곡 가까이에는 가지 마시고 좀 언덕 쪽에 비 피할 수 있는 곳 미리 찾으셔서 비 구경하면서 도시락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729님, 저는 김부장 몰아보게 할 겁니다. 아, 김부장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역시 휴일에는 앞에 간식 두고 드라마 몰아보기만 한 그런 힐링이 없기는 하죠. 엘리사벳님, 재현철 신부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계실런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재현절로 힌트송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곡을 따왔는데 듣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쵸? 신부님 듣고 계시면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행복가족들 크고 작은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휴일 하루 더 생겼다고 왠지 한 일주일 쉬는 느낌이죠. 그 설렘도 문자에서 막 전해지는데요. 우리 참여해주신 5027님께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목요차담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차담회. 오늘 주일은 연중 제16주일이자 농민주일이죠. 우리 한국가톨릭교회는 해마다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지내면서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기억하고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맞깎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씨앗에서 그 창조질서를 시작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까지 찾아낸 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행복찻집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차단법인 토종씨드림의 변현단 가타리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멀리 전라도 곡성에서 오셨다고요?
1: 예, 예. 전라남도 곡성. 그것도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0: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우리 교구 생태환경 및 농어민 사목부에서 특강도 하셨잖아요.
1: 예, 예.
0: 분위기가 좀 괜찮았나요?
1: 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네. 뭐 70여 분 넘게 오셨다고 하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 네, 네 저는 2시간 시간 되게 부족했어요.
0: 정말요? 저도 사실 저희 토종 씨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궁금했거든요.
1: 네네네.
0: 오늘 이렇게 행복찻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자, 우선은 사단법인 토종 씨 드림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이 단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급하고 연구하는 민간단체예요.
0: 최초로?
1: 네, 최초죠.
0: 우와.
1: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씨앗에 관련된 거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네. 그 재래종자를 수집했던 게 1985년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네. 냉장고에 보존된 상태였고
0: 네.
1: 그거를 이제 뭐 활용하는 거는 육종가들이나 지금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희들이 실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0: 네.
1: 도저히 이렇게 씨앗을 그냥 갈 수는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한 노인네들한테 이제 할머니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심어보고 그다음에 특징이 어떤 건가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업농가한테 갈거 아니면은 그냥 자급하는 네.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안 예뻐도 맛만 좋은 네. 수확량이 좀 덜 돼도 되는 네. 이런 건 자급 농가한테 갈 수 있지만 상업 농가한테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해내고 그러면서 씨앗을 전국에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2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0: 20년 동안이요? 오, 듣기만 해도 뭐 우리나라 농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것 같아요.
1: 실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농업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끼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농업에서 사용하는 종자는 저희 토종 씨앗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0: 네.
1: 육종한, 다른 육종한 종자들이고 그다음에 대체로 이제 종자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균일한 종자들 그리고 한 약 70% 정도가 다시 씨앗을 되받아서 쓸 수 없는 이런 네. 종자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농업 현실에서 이 종자는 직접 사용보다도 대체로 이제 씨앗을 종자 연구를 하는
0: 연구.
1: 네, 원종으로서 네. 역할들은 좀 하고는 있지만 네. 지대하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토종 씨를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죠.
1: 그런
0: 되겠네요.
1: 얘기죠.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쌀도 우리나라 토종 씨앗으로 그 육종한 것이 아니고요.
0: 오.
1: 예전에 그 미국 아니 저기 일본의 그 쌀이 부모님이에요. 부모예요, 부모. 우리나라 토종 씨앗으로, 네, 원종으로 쓰지 않고, 일본 재래종으로 원종으로 쓴 것들이 지금 우리가 먹는 쌀들입니다. 그래서 찰져요.
0: 왜요? 벌써부터 씨앗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1: 갑자기,
0: 궁금해요.
1: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우리나라 씨앗들이 특히 이제 토종 볕씨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식량 기지로서 역할들을 이 한반도가 했기 때문에 일본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일본 종자를 심으라고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과서에 황금 물결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1: 가을을.
0: 네.
1: 그거 틀린 말이에요.
0: 왜죠?
1: 원래는 토종으로 졌다면 오색 물결이에요.
0: 황금색이 아니에요?
1: 네. 황금색은 다 일본 종자였어요. 그때부터 일본 종자가 우리 들녘에 딱 지배를 하고 나서부터 황금 물결이 된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이런 아주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가을에 그 황금 들녘 보면은 되게 예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조금 슬플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오색 물결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토종 볕씨들은
0: 네.
1: 분홍색, 흰색, 검정색 아주 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놈, 키가 작은 놈, 알갱이 숫자도 다 다르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볕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그 토종 씨앗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추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고추도 뭐 30여 종 정도 이상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무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달랐던 거죠. 지역별로 많이 쓰는 이런 네. 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 토종 종자의 특징이 다양하다.
0: 그렇군요.
1: 색깔, 모양, 맛이 다 다양하다.
0: 하긴요. 거기에서 또 이 하느님의 다채로운 이 피조물의
1: 그럼요.
0: 그 놀라움도 느낄 수 있게 되네요.
1: 그럼요. 네. 그럼요. 이 씨앗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네. 그 씨앗이 계속 어떠한 그 땅과 이 모든

0: 아, 귀를
1: 네.
0: 기울여 주시고요. 뭐 우선은 토종 씨 드림 조금 더 궁금한데
1: 네네.
0: 그 토종 씨
1: 네.
0: 드림이라고 해서 저는 토종 씨를 드림
1: 네,
0: 드립니다.
1: 맞아요.
0: 맞아요?
1: 씨앗을 드린다란 뜻이기도 해요.
0: 정말요?
1: 네.
0: 토종 씨 나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로 해가지고 seed dream 해가지고 씨앗의
0: 드림.
1: 꿈. 그러니까 두
0: 그렇군요.
1: 가지
0: 뭐예요?
1: 다이어로 쓴 거예요.
0: 그렇군요. 아, 씨도 나눔을 해주시고.
1: 네.
0: 그럼 일단 그 드림이 뭔가요? 씨앗의 드림?
1: 일단 우리 씨앗은 일단 소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0: 그렇죠.
1: 이용할 수 있고
0: 누구나.
1: 그러죠. 이 자연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씨앗은 사야 되고
0: 맞아요.
1: 그렇죠. 씨앗값 장난 아닙니다.
0: 네, 꽤 비싸던데요?
1: 엄청 비싸요. 근데 그것을 비싼 걸 어떻게 알냐면 씨앗을 받아보면 알거든요.
0: 네.
1: 배추씨를 하나 심으면은 몇 개나 씨앗이 나올까요? 안 세어 보셨잖아요.
0: 전혀 모르겠어요.
1: 저도 배추 씨앗을 다 이렇게 하나를 심으면 완전히 세어 보지는 않죠. 500개 이상 나올 거예요.
0: 씨앗 하나예요?
1: 네.
0: 우와.
1: 500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씨앗 장사 장난 대박이죠.
0: 좀 가성비 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우리 밥한 공기 먹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그 고기 한 알이 씨앗 하나잖아요.
0: 네.
1: 그거 하나 밥 그러면은 그 씨앗 하나를 심으면 우리가 볍씨도 몇 개나 나올 거예요? 밥한 공기 나와요.
0: 이 씨앗
1: 예,
0: 하나예요.
1: 그러죠. 그러면 밥한 공기가 물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먹거든 큰거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막 1,000개 이상이 나오는 거죠.
0: 저는 씨앗 한 개당 이렇게
1: 네.
0: 한 자락 이렇게 나오는 줄
1: No. 이렇게 막 이렇게 변은 이렇게 분열도 되고요. 하나 심으면은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게 분열 가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0: 네.
1: 20개씩 되거든요.
0: 농사를 지을까 봐요.
1: 사실은 농사 짓는 게 예전부터 정말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0: 그렇군요.
1: 지금은 뭐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게 농사이긴 해요. 그게
0: 네.
1: 고되다고 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너무 그러다 몸을 안 쓰는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0: 네,
1: 몸
0: 맞아요.
1: 안 쓰고 대충 이렇게 자판기
0: 편한
1: 두들겨가지고.
0: 일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1: 그쵸.
0: 네.
1: 대신 또 건강함과 자연에 대한 교감,
0: 맞아,
1: 우리
0: 맞아.
1: 신체적 리듬, 뭐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그런 몸의 모든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0: 맞아요.
1: 그냥 두통이면, 두통이다. 그래서
0: 약 먹고.
1: 그냥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러니까 내 몸이 맡겨진 거잖아요.
0: 네.
1: 내 몸을 내가 모르고,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 사람들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정신과 가잖아요.
0: 네,
1: 저는 이
0: 맞네요.
1: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
0: 그러네요. 또 씨앗 하나로도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다는
1: 그럼요.
0: 거. 이런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그렇게 좀 나눔으로써 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언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0년 전 때.
0: 왜?
1: 예, 제가 이제 제가 그 가난한 사람의 공동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재배해서 잘 소확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됐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옥수수 씨앗을
0: 옥수수.
1: 누군가 줬어.
0: 네.
1: 네, 이거 수확량도 많고 맛있다는 거야.
0: 네.
1: 그래가지고 그걸 심었죠. 씨앗 주는데 우리는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심었는데 그리고 물론 정말 생산도 많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 그 생산된 옥수수를 또 팔았고.
0: 네.
1: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옥수수 씨앗은 우리가 그 다음 씨앗 할 거를 이렇게 처막 끝에 이렇게 매달아 놨잖아요. 혹시 그거 모르세요?
0: 잘 몰라요. 너무
1: 그렇구나.
0: 이런 농산의 어떤 과정을 모르고 살고 있네요.
1: 그 옛날에 시골에 항상 옥수수 씨앗, 할머니네 집 가면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거 다음에 씨앗 하려고. 그래서
0: 그래요?
1: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처막 끝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그거를 갖다 그 다음에 파종을 했는데, 웬걸 뒤틀리고 병들고 막 제대로 정말 엉망이 돼서, 그러니까 흔히 옥수수 농사가 망한 거예요.
0: 그 달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그거는 한 번만 쓰는 씨앗인 거예요.
0: 아, 네.
1: 그때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그러면은 종자는 가만 있어 보자. 그래서 이 옥수수가 그러면 계속 내가 심을 수 없다면 매년 사야 된다면 내 생명

0: 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 종자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종자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 회사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안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산토 바이엘의 그 GMO.
1: 네.
0: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하는 유전자 조작 종자들, LMO 종자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많이 번져 있죠. 밀, 콩, 뭐, 옥수수. 네. 대부분. 한 80%일걸요, 전 세계. 이 GMO.
1: 그 부작용을 아직은 모르고 있잖아요.
0: 모르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온지, 이것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자 산업과 식량 산업, 식품 산업,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학 산업에 이르기까지 좋은 의도만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1: 그쵸.
0: 내 생명을 모른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몸이 아프면서 나도 모르고 처방을 해주는 대로 그냥 가고
1: 할 수 있는 방법이
0: 아무것도
1: 없어요.
0: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진정한 창조주의 뜻인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좀 그때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이 종자를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식도 보고 계속 자식을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건데
1: 네.
0: 그래서 그게 뭘까? 그거는 다름 아닌 그때 이제 8, 90대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대물림에서 받아온 토종 씨앗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을 돌아다니고 지금 한 50개 넘는 곳을 돌아다녀서 씨앗을 한 11,000점 정도 확보했죠. 지리 종자. 그래서 먹을 건 다 있어요.
1: 그렇군요. 그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전통적인 거 좀 지키자 이런 게 아니었나요?
0: 아니에요. 예. 우리 생명권을 찾아오자란 얘기고요.
1: 네네.
0: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게 굉장히 기후가 변화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우리도 그 이번 해 폭염에서 살아남으면 다음 폭염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게 되잖아요.
1: 내성이 또
0: 배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적응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삶이라는 건 전 적응해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도 씨앗도 여기서 폭염에서 받아낸 씨앗이 내년도에 또 하면 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씨앗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토종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도 막 수십 종이 되고요.
1: 네.
0: 콩만 해도 몇백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마트 가면 콩 딱 몇 종류밖에 없잖아요.
1: 맞아요. 그냥 검은 콩, 무슨 콩.
0: 그죠, 그죠. 네. 근데 검은 콩에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1: 그렇군요.
0: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농가마다 다르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콩들이고, 뭐 밭들 엄청나게 많아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다양하면은 생존율이 높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렇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생존율이 높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아일랜드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1800년도에 아일랜드 감자.
1: 예,
0: 그렇죠.
1: 예.
0: 그 기근에 결국은 감자 농사 다 망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그러면서 막 미국에 건너오는 그 계기가 되고 이게 한 종만 했을 때 문제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저는 그냥 토종씨 뭐가 있지 뭐 이렇게 오늘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그런 다양성도 보존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 생명권이 구애받지 않게 하려는
0: 그런
1: 이런
0: 거죠.
1: 정말 큰 넓은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0: 네네네.
1: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안 여쭤봤어요. 토종 씨앗이 뭐예요? 어떤 걸 토종 씨앗이라고 하나요?
0: 일단은 제가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land race라고 해요. 재래종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땅에서 계속 온 race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냥 잘 풀어 쓴다면 이 땅의 기후와 땅에 잘 적응되어 온 종자. 이제 이런 재래종의 의미와 플러스 우리 삶에 삶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1: 문화에도.
0: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지금 인문학적 개념으로 토종 씨앗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재래 씨앗이라고 그러고 왜 재래 종자라고 안 했냐라고 할 때 제가 토종이라는 의미를 사용한 거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우리가 인문적 의미, 인문사회적인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름을 볼 수 있어요. 토종 씨앗에는 이름이 있어요. 가랏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전라남도에 가랏이라는
1: 가랏.
0: 네. 가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2: 네.
0: 가라시 저도 몰라요. 근데 떡볶이 이게 가라시라는 거예요. 네. 도대체. 갓 같기도 하고 유채 같기도 하고 배추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왜 이름이 가라시예요? 그랬더니 몰라. 그냥 불러왔어 이러는 불러왔어. 거죠.
2: 네.
0: 그렇잖아. 이름 뭐예요? 그러면 개똥이에요. 그럼 불러왔어. 그러니까 개똥이잖아요.
2: 그렇죠.
0: 아 도대체 이게 뭐지? 이 가라 어디서 유래된 거지? 이제 그래서 심어봤어요.
2: 네.
0: 가라슬 심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진안에서는 뿌리갓이라는 게 있었어요.
2: 뿌리갓이.
0: 네. 뿌리갓이 있었어요. 이제 갓이죠. 갓.
2: 아 뿌리갓. 아, 네네. 네.
0: 그래서 그것도 옆에 심어봤어요. 근데 자람새가 비슷해요.
2: 비슷해요.
0: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가라. 자, 잘 보세요. 갓갓갓갓갓 가라 이렇게 된 거.
2: 발음 비슷해요.
0: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 사투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사투리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죠. 지금도 뭐 사실은 사투리 쓰려면 쓰잖아요.
2: 그렇죠.
0: 이 사투리 안에는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2: 네네네.
0: 그렇죠. 아주 독특한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투리가 사라져버린 거고 그래서 뭐 갓 그냥 이런 식으로 표준어로 하나 하는데
2: 네.
0: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소리 글자다 보니까 이 갓이 저쪽 가선 가라시 돼버린 거야.
2: 네네. 이쪽 사투리의 영향이네요.
0: 그렇죠. 그런데 그 모양이 그러면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유사하거나
2: 네.
0: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2: 아, 가라시 가시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시 저쪽으로 갔더니 가랏 이렇게 됐고 가라시 이쪽으로 왔더니 갓 이렇게 갓. 짧게 되고
2: 네.
0: 뭐 이런 거부터 그다음에 뭐 어떤 데는 동부 이름을 동양치 동부라고 해요. 이름을.
2: 오늘 새로운 단어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0: 동양치 그러면은 무슨 거지 같은 거잖아요. 모양 색깔이 거지처럼 생겼어.
2: 그래서 그
0: 지저분해.
2: 이름을... 조금 너무한데요.
0: 그렇죠. 그래서 동양치 동부라고 그래요.
2: 네.
0: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거를 개파리 동부라고 그래.
2: 개파리 동부.
0: 어딘 다른 데서는 개파리라고 그래.
2: 네.
0: 개 꼬리 같아요. 개 꼬이는 팔이 있죠.
2: 네, 그거 같다고 해서요.
0: 그거처럼 비슷하게 해서 개파리. 여기는 동양치.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바깥 동부라고 그래요.
2: 바깥 동부?
0: 그건 뭐라 그러냐면 밭 가장자리에 심는다.
2: 아.
0: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2: 조상들 이름 장명 실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0: 저는 거기서 뭘 보냐면요.
2: 네.
0: 이 지역에는 뭐를 중요시 여기는가. 그 지역민들의 어떤 특성 문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아까 문화를 말씀하셨군요.
0: 그런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건데 비슷한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소리 글자예요.
2: 네.
0: 이런 소리 글자가 갖는 이 묘미, 옮겨오면서의 묘미도 있고
2: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명명하는 지역민들의, 마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담겨져 있던 거죠. 어떤 데는 단순하고 어떤
2: 네.
0: 데는 좀 더 복잡하고
2: 네.
0: 아니면 모양을 더 중시 여기고 어떤 데는 파종을 어디다 하느냐, 농사법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이름이 붙여진다는 얘기죠.
2: 와, 씨앗 하나만 봐도 그냥 그 마을의 모든 문화와 어떤 이동도 보이고.
0: 예, 그럼요.
2: 와, 다채롭네요.
0: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시집 갈 때 팥씨랑 찹쌀씨 네. 줬거든요.
2: 네.
0: 그분은 왜 시집 갈 때 팥씨랑 찹쌀을 줄까?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2: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0: 요즘에 아파트 주나요?
2: 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 못 줄 수도 있다는 거.
0: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시집 갈 때 시집 가는 딸에게 그런 걸 줬을까? 그러면은 할머니들은 또 잊어버리고 모르겠어. 그냥 줬어. 또 이렇게
2: 전통이야.
0: 말씀하세요.
2: 네, 그
0: 근데
2: 정도로.
0: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팥씨를 준 이유는 액땜하라고. 부정적인 거 귀신 달라붙지 말라고.
2: 네.
0: 그렇잖아요. 잘 살아야 되니까.
2: 네.
0: 그다음에 찹쌀을 준 거는 찹쌀 그
2: 찐득찐득하게
0: 잘 살으라고
2: 그렇죠?
0: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떡을 주면 되잖아. 떡을 에이. 주거나 아니면은 팥도 무슨 뭐 아무튼 팥씨로 떡을 해서 주면
2: 맞아요.
0: 되는데 왜 팥씨를 줄까? 씨앗을 줄까?
2: 어휴.
0: 그것도 이제 찾아내는 거죠.
2: 왜 그래요?
0: 자식 많이 낳으라고. 옛날에는 자식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2: 아.
0: 씨앗은 팥 하나를 심으면 씨앗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2: 와, 이건 또 몇 개일까요? 모르겠어요.
0: 400개는 나오잖아요.
2: 와.
0: 엄청난 씨앗 하나에 400개 씨앗이.
2: 그래요?
0: 그럼요. 그럼 자식 많이 낳아서 행복하라고.
2: 네, 그렇게.
0: 옛날에 농경 시대니까.
2: 씨앗 하나에서 열매를 맺듯이.
0: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위, 모든 우리의 그 명절이던 뭐 이런 거 우리 그 지금 전통적인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2: 네.
0: 그런 의미가 사실은 씨앗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2: 그러네요.
0: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빨간 팥 하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 다행히 드라마에서 팥이 막 이렇게 귀신 나오면 팥이 이렇게 빨간 팥이 막 이렇게 뿌리고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2: 네네.
0: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2: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딱 넘기는데.
0: 그렇죠.
2: 이렇게 재미있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사라져간다는 게 좀 마음 아프긴 하네요.
0: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무속을 뛰어넘는 얘기잖아요.
2: 네, 네, 네.
0: 이게 무슨 미신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2: 문하고
0: 그렇죠. 우리의 어떤 혼이 담긴 정신이 담긴 조상 대대로
2: 네.
0: 해왔던 그리고 이건 사실은 좀 누가 해줄 수도 없는 버릴 수 없는 지혜라고도 전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소금 뿌리고 뭐 이런 게 보면 그 미신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소금이 갖는 살균력.
2: 네.
0: 팥이 갖는 팥도 아시지만은 노폐물을 정화시키잖아요.
2: 그래서 액땜의 상징이에요.
0: 그럼요. 그래서 제가 토종 음식 책을 써서 그걸 다 썼어요.
2: 네.
0: 왜 우리가 왜 팥은 팥을 먹어야 이 노폐물을 쭉쭉 빼낸다. 그래서 요즘에 뭐 그 로컬 푸드 이런 데 뭐 팥 뭐 나오더구먼요.
2: 그래요?
0: 네, 팥가루 뭐 이런 거 나와요.
2: 몸에 쓰라고요?
0: 아니 먹으면 이제 이렇게 노폐물을 뺀다 그래가지고 팥가루 이렇게 먹는 팥가루 이렇게 나오던데.
2: 이것도 또 웰빙의 하나의 방법이 됐군요.
0: 그렇죠. 팥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녹두죽, 뭐 식중독 걸리면 녹두죽 먹거든요.
2: 네.
0: 이런 것들이 다 노폐물을 빼내는 그런 독을 빼내는 해독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2: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귀신 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 신기해요. 재밌어요.
0: 진짜 퍼펙트한 얘기지 않아요?
2: 모든 게 다 연결되겠네요.
0: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종 씨앗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런 지혜도 사라진다는 얘기고 우리가 음식으로도 고칠 수가 있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건데.
2: 맞아요. 무조건 그냥 양약 먹고
0: 그렇죠.
2: 내성 생기고 그렇게 되죠.
0: 요즘에 또 인터넷에 또 자료가 무조건 다 좋은 걸로 또 나와 있고.
2: 네.
0: 그렇잖아요.
2: 와, 전 토종 씨가 왜 중요할까?
0: 네.
2: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문화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냥 우리 사는 삶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두 시간이 사실은 그래서 너무 짧았던 거예요.
2: 그러네요.
0: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일상생활에서 토종 씨앗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토종 씨앗 안에는 우리의 삶의 문화. 이런 삶의 지혜까지
2: 네.
0: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옛것을 취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돈으로 그 돈 안 줘도 되잖아요.
2: 네.
0: 그냥 공짜잖아요.
2: 네, 또 나눠주시고 이게
0: 그럼요.
2: 또 종류도 많고
0: 그럼요.
2: 네, 그런 의미에서도 참 좋네요.
0: 그러죠. 우리는 지혜와 함께 정보와 함께 이 씨앗을 나누는 일들을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죠.
2: 이제서야 그 토종 씨가 뭔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0: 네.
2: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요즘 이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0: 네.
2: 힘든 또 여름을 나고 있는데
0: 네.
2: 이 기후위기 시대에 토종 씨앗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요?
0: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토종 씨앗은 가령 대구 씨앗이 다르고
2: 네.
0: 저쪽 부산 씨앗이 다르고
2: 네.
0: 충청도 씨앗이 달라요.
2: 응.
0: 옛날부터 그 씨앗이 거기서 그 기후와 그 땅에 적응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2: 네.
0: 그런 씨앗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2: 응.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서는 올해 이 씨앗이 안 됐어.
2: 응.
0: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요?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어.
2: 네.
0: 그 씨앗을 가져와서 여기서 심어보는 거예요.
2: 네.
0: 괜찮네?
2: 응.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2: 네네.
0: 그러니까 아까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 감자 하나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2: 생존율이 높아지니까.
0: 그럼요. 그것이 이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2: 네.
0: 그러니까 다른 데는 비 엄청 왔거든요. 곡성은.
2: 네.
0: 근데 대구는 비가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맞아요. 별로 안 왔어요.
0: 그렇죠.
2: 예.
0: 그러면은 이 가뭄에 강한 또 씨앗이 어딘가 또 있겠죠.
2: 네.
0: 그러면 그런 것을 토종 씨앗 지역성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2: 그런 식으로.
0: 예.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고 또 매년 이 씨앗을 우리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이 날씨를 계속 받으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앗에 그게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2: 네.
0: 그러면 내년에 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2: 네네.
0: 바로 이러한 지속성. 즉 지속성. 다양성과 지속성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토종씨앗이다.
2: 참 이게 우리가 인간이 획일화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 씨앗이 획일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0: 네네.
2: 좋습니다. 참 이

0: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늘나라가 되듯이 이 토종씨 한 알도 정말 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네. 정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토종씨앗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1: 저는 우리 그 말씀이라는 우리 말씀이 씨앗이 되었다라는 씨앗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듯이
0: 네.
1: 그리고 이 모든 만물에 우리 씨앗의 어떤 정신들이 깃들어 네. 있듯이
0: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1: 태초에 씨앗이 있었다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었다 네. 사실은 말씨, 글씨
0: 씨앗
1: 그런 거 다
0: 씨앗 맞네요 어머머머머
1: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전 아, 넌 뭐 하니 그러면은 뭐 농사로 씨앗 그걸 하지만
0: 네.
1: 글씨로도 옮기고 말씨라도 옮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뭐가 씨앗이 되잖아요.
0: 네.
1: 말씨 그렇게 하지 마.
0: 맞아.
1: 글씨 그렇게 하지 마.
0: 네.
1: 그러잖아요. 모든 어떤 그 뭐 제가 그 완전하다. 이 씨앗은 정말 제가 심어 보니까 완전해요. 이 하나에. 근데 단지 어떤 조건을 만나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떠한 씨앗도 차별 둬서는 안 된다. 우리 사람 차별 도선 안 되듯이.
0: 맞아요.
1: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이 씨앗은 동일하다. 그다음에
0: 네.
1: 이게 어떤 조건에 만나서 항상 온전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조건에 만나서 드러나는 거가 다른 거지.
0: 네.
1: 이게 어떤 차별을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은 없다. 소중하지 않은 씨앗은 없다.
0: 네.
1: 그래서 창조성 이 씨앗에 그래서 씨앗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아 너무 고된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냐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씨앗이 나올까? 어떤 모양이 나올까?
0: 네.
1: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느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저는 똑같다고 봐요.
0: 씨앗도요.
1: 마찬가지다 그래서
0: 네.
1: 네,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창조주의 정신
0: 네.
1: 네, 신 하느님 뭐 네. 이 모든 것
0: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군요.
1: 네. 그것이 씨앗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아유 참 이 정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가장 또 잘 지켜나가는 게 이런 토종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1: 네.
0: 오늘 강하게 드네요.
1: 네.
0: 네, 그냥 우리 만들어진 것만 받아 먹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삶을 위해서 이런
1: 네.
0: 토종 씨에도 좀 관심을 갖자 다짐을 해봅니다.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이야기 멀리서 오셔서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차담회 지금까지 변현단 가타리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행복가족들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2950님, 남편이 어제 교구청에서 특강 다녀왔는데 재미있었다고 해서 부러웠거든요. 오늘 방송으로 들으니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목요차담회를 마련해서 섭외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겠죠? 잘 들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3751님, 이렇게 다양한 우리 토종 씨앗이 있는데 주는 대로만 먹고 있었다니 우리 토종 씨앗을 지켜나가시는 분들 또 농부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 토종 씨앗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것이라서 지키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서 그 하나의 감자만 생산하다가 그 감자 생산이 실패하니까 아예 다 농사가 망했듯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라도 이런 토종 씨앗 다양성을 지닌 토종 씨앗을 우리가 좀 잘 보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어요. 엘리사베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대건안드레아님도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목요차담회 코너에 참여해 주신 3751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오늘 메인미사 복음에 나오는 마태오 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세상 사는 게 버겁고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당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계신 성전으로 발길을 향할 때가 있죠. 그렇게 언제든 나를 위해 품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오늘 하루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평안한 안식과 위로를 감사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께 드릴 찬미 찬양의 노래로 내일 오후 2시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첼리아, 저는 운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황건택의 내 마음 속 씨앗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시작했어요. 스텔라장의 어항으로 잔잔하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자, 두시 뮤직 김빈나입니다에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처음 오신 새싹님들은 주파수 돌리다 보니까 처음 들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누구누구 소개로 듣고 있어요 이런 문자도 정말 환영합니다. 소개해주신 분, 소개받으신 분 두 분 다 선물 드릴 테니까 함께 문자나 빵톡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때 본인 성함 꼭 적어주시고요.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요. 두시앤뮤직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CPBS 라디오 두시앤뮤직 김빈나입니다.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문자와 커피 쿠폰 속에 싹 트는 우리의 의리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할게요. 자, 두시앤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는요. 에어비앤비 코리아 제공이고요. 노래 듣고 팝콘 시작할게요. 영파씨 피처링 존박의 거리에서 그리고 빅뱅의 블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 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이 있으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누룽지 받고 싶으신 분들 듣고 싶은 팝송과 함께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두 곡 듣고 올게요. 길버트 오 설리반의 Alone Again 그리고 헨리 무디의 Drunk Text.

CPBS 라디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만나는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어요. 노래만 듣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팝콘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샤 콜과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두 곡의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이게 퀴즈예요. 1번 러브, 2번 드림입니다. 자,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팝송 신청곡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키샤 콜과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제목은 듣고 와서 정답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1번 러브, 2번 드림. 정답 함께 보내주세요.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가 살짝 어려웠나요? 키시아 콜의 러브 그리고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까지 두 곡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두 곡의 공통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가 오늘의 팝콘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1번 러브였죠. 김동진 님이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Love. Love never felt so good. Very good choice. 라고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김동진 님께 나노폴리비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빠라밤 빠라밤 빰빠람 빰빠람. 김동진 님은 지금 샵 1053번으로 주소 연락처 지금 남겨주시면은 나노폴리비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볼게요. 김수연님은 I Will Survive, 글로리아 게이너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 김갑중님이 비띠 시린 일을 참아가며 혼밥하는데요. 갑자기 30년 전 친구와 즐겨 듣던 Guns N' Roses의 Civil War가 듣고 싶어졌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왜 시린 일을 참아가면서 혼밥하시나요? 우리 더 이상 참지 않고 용기 내어서 예, 치과 한번 가기로 해요. 30년 전 친구와 즐겨 듣던 노래 지금 한번 예, 들으시면은 기분이 또 색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수연님의 신청곡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그리고 김갑중님이 신청하신 곡 Guns N' Roses의 Civil War

와, 귀가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기타 사운드가 아주 그냥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 같은데요. 김갑중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어요. Guns N' Roses의 Civil War까지 듣고 왔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아주 힙한 노래를 친구와 함께 즐겨 들으셨군요. 네.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송정민님이 옥수수 사진 보내주시면서 비띠 옥수수 드세요 하셨는데 찰옥수수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알이 그냥 탱글탱글한 게, 어우 세상에. 쫀득쫀득한 게 여기까지 막 느껴집니다. 보자, 보자. 마이클 잭슨의 블랙 앤 화이트 신청해도 되죠? 하종철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퀴즈가 마이클 잭슨 노래 나가가지고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딱 챙겨놓은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박만수님, 이런 선곡 제 스타일입니다. 록 스피릿! 예스. 예. 다들 좀, 헤어 밴드 좀 하시고, 예, 어떻게 체인 좀 어떻게 어디서 좀 찾아봐요. 예. 뭐든 해야 될것 같아, 지금. 그쵸?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내일 태극기 꽂고 쉴수 있는 날이네요. 법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본조비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본조비 Have a nice day. 오늘은 나이스 데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 김유림님이 왕년에 건스 앤 로지스 음악 들으면서 헤드뱅잉 좀 했습니다. 에. 어떻게 지금 좀 하시면 어때요? 지금 좀 하시면은 굉장히 어지러울 수 있어. 옆에 뭐 잡고 해야 돼.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막그 느낌대로 막갈수 있었다면 지금 이 분위기에 취해서 헤드뱅잉 한다면 한 2박 3일 정도는 좀 몸살을 겪을 수 있다. 예, 물리치료 좀 받아야 된다. 예, 그렇지만 록 스피릿이 꽂히면 한 번쯤은 해도 좋다. 예, 괜찮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 있으면은 신청곡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김강춘님이 이거 꼭 들어가야 된대요. 피스! 이거 진짜 피스 들어가야죠. 1573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그리고 0204님은 비띠 안녕하세요. 쾌청하고 고급진 보이스의 소유자 셀린 디온의 I'm Aliv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늦게 먹은 점심 소화시키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곡 전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All by myself 이어서 I'm alive까지 듣고 왔어요. 김선경 님이 All by myself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옛날 개그 엄마 만세 이거 엄마 만세로 들으셨어요? 오빠 만세로 안 들으셨어요? 이 기억 안 사라질 듯해요. 엄마도 만세고 오빠도 만세고. 박혜영 님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신청합니다. 19살 때 첫눈에 반한 오빠가 좋아했던 곡입니다. 어디서 잘 살고 있겠죠? 오빠 만세 잘 살고 있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밥 잘 먹고. 7362님 드디어 장기 출장 갔던 남편 돌아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이에요. 사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끝곡은 이분이 예, 신청하신 곡으로 선택이 됐어요.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 타임. 린다님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며 올려봅니다 하셨거든요. 자, 선물은요. 우리 시빌워 신청하신 김갑중님과 2111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 타임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이문재 씨하고 문제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소할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제 기세를 제대로 펼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좀처럼 식지 않는 열대야까지. 어젯밤 잠 좀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한 잔도 좋고 잠들기 전 선풍기 방향을 살짝 이리저리 그리고 적셔진 타월을 그 위에 턱 얹혀놓는 거 나만의 노하우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 있더라 하는 생활의 지혜가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바다로 간다 듣고 왔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상상하게 하는 노래 멋졌습니다. 신나는 노래. 네, 예, 뭐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이 좀 쉬어졌나요? 네, 뜨거운 여름은 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를 함께 나눠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 그리고 무더운 날에도 마음만은 시원하게 지켜준 뭐 작은 행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들려주시면 우리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게 뭐 좋은 거라면 내가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100원 내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톡에 올려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 7월 7일부터 벌써 시작이 돼서 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오솔길 즐겨 듣는다고 또 답해 주실 수도 있겠죠. 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무슨 소정의 선물도 주시나 보더라고요. 예,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올려진 것 볼까요? 이기형님, 네, 오늘은 아들 미술 교육 드려 보내고 저는 효창 공원에 와서 산책하면서 출석합니다. 와, 공원에서도 산책을 하면 좀 땀도 좀 나긴 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나무도 보고 뭐 공원이 또 한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마음도 쉬어가고 좋은 시간이네요. 거기에다가 또 귀는 라디오 예, 기도의 오솔길을 조용히 지금 듣고 계시니 아유, 고마운 시간이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약간은 구름은 꼈지만 그래도 더운 오늘, 예, 더워요. 네. 저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일을 마치고 명동 평방으로 가기 전에 함께 듣습니다. 평방 평화방송으로 가는 이유는 호호호. 라디오 공개방송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자기 전에 찬물 한 잔 마시고 자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 좀 냉수를 좀 한 컵 드시고 자면 몸이 좀 열기가 좀 식죠. 아무래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셔도 좋죠. 바람이 환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열대가 되면 바람도 막 후끈후끈한 바람이 막 들어오면 저희는 또 거꾸로 낮에도 그렇고 너무 뜨거운 날에는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유입되는 그 뜨거운 공기가 차단돼서 오히려 방 안이 조금 더 시원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온기가 조금 덜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데 예. 평방 오늘 신신우신 공개 방송 하잖아요. TV로 또 녹화도 되는 모양 같은데요. 예, 아무튼 잘 오셔서 참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나빔 노래입니다. Come Out.

Come Out 아나비메 노래로 신나는 노래네요. 우리 두 번째 들은 노래도요. 예, 미카엘님이 오셨네요. 네, 저는 땀을 흘리면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호호.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뭐 수녀원에서 열심히 부엌 일을 한다던가 무슨 일 하면 땀 철철 흘리죠. 그러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다. 노폐물이 땀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뒷말이 재밌네요. 저는 셰프입니다. 슬럼프가 와서 다른 직업을 찾을까 하다가 놀 수는 없고 해서 일부러 가락시장 농산물 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식재료는 익숙하다는 생각이에요.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 그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손목에 축적된 피로가 통증이 돼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처음 쉴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도자분처럼은 못하더라도 집에서 피정을 하자는 생각으로 난방제 성지 그리고 집 바로 앞 본당으로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와, 셰프님이셨어요. 요즘에 셰프님 하면 막왜 그런지 되게 좋아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멋들어지게 음식 만들어서 착 이렇게 손님들에게 내놓는 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좋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이 엄청 따라오죠. 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지적인 것까지도 따라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뉴를 늘 항상 새롭게 이렇게 또 개발을 해야 하니까요. 아, 그래도 이제 몸이 좀 힘드셨군요. 식자재 재료 엄청 무겁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시장 갔다 오는데 가락동 시장 같은 시장 다녔네요. 갔다 오면 막 박스 뭐 이런 거 일주일 거 백몇 명이 먹을 걸 이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말 무거워요. 근데 그걸 이제 직업 삼아서 그런 걸다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면 정말 손목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래서 좀 쉬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정하는 마음으로 예, 난방제 성지도 또좀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본당에서도 또 아우 본당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아무튼 좋은 암즉 뭐라 그럴까요? 소식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메니카님, 네, 오늘도 우리 손녀들 안젤라, 스텔라가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아, 이게 하원을 기다리고 있군요. 이제 픽업하느라 오늘 저녁 메뉴는 별천사가 좋아하는 떡볶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힘든 나날이다가도 애들이 하교할 때쯤이면 새로운 기운이 난답니다. 아이들이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뭐 학교 앞에까지 또뭐 애들 데리러 가셨나 싶었는데, 아, 떡볶이.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 떡볶이가 또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그 매콤한 맛에, 또 매력이 또 있나 봐요. 예, 하여튼. 또 저녁 시간도 재밌게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 베드로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내일부터 연휴라서 기분이 설레네요. 그러게요. 빨간 날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또 다시 빨간 날로 돼가지고 예, 쉽니다. 예, 그래서 다들 연휴죠. 금, 토, 일. 아유, 다들 어디로 갈까? 뭐 궁리하고 계실까요? 이미 계획하신 분들은 또 오늘 뭐 떠날 준비하느라 바쁘실 분도 계시겠는데, 예, 모처럼 쉴 때는 정말 몸도 쉬고 마음도 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성인이 된 다음에 혼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선풍기도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더위는 웬만하면 잘 버틴답니다.

그래서 40도가 훌쩍 넘어도 그냥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티다가 저녁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져요. 옛날엔 등목 많이 했죠. 할머니가 엄마가 아이들 주르륵 이렇게 엎어지게 뭐랄까 엎디라고 해놓고는 그 바가지 물로 등에다가 쫙쫙 끼얹어준 등목도 생각이 나네요. 아, 그거 진짜 왜 그렇게 좋았죠? 지금은 뭐 샤워기가 다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그렇게 등목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추억이네요. 참 아름다운 추억이요. 네, 티나님, 네, 남편 안토니오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끓입니다. 와, 안토니오님 생일이시군요. 안토니오가 냉담 풀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간 나가겠죠. 그럼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고 남편에게 잘 해드리세요. 그러면 감동받아서 성당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죠. 네, 오늘 축일이 아니라 생일이신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맛난 미역국 드시기 바랍니다. 예, 8966님, 아이고 재미나는 얘기네. 샤워하고요, 부동자세로 있다가 자면 꿀잠 자요. 네, 샤워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면 아주 꿀잠 주무신답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023님,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이 최고 같아요. 와, 정말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네요. 땀 뻘뻘 흘리고 그럴 때는 정말 선풍기 바람, 물기가 있는 몸으로 선풍기 바람 좀 쐬는 게 시원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선풍기 없는 거 상상도 못하겠네요. 네. 938 하나님, 저는 저녁 문화마당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무알콜 맥주 한 잔. 와, 아, 더 더워지지 않나요 맥주가? 아, 그럼 요즘 축구 경기 보면서 보냅니다. 시원하더라고요. 기도의 요소길 11시 제방도 들으면서요. 아유 멋져요. 네, 11시 제방까지. 네, 방울토마토 깻잎 화분에 심어서 기른 것 첫 수확이에요. 형제 갖다 주려고요. 와, 이런 또 사진. 아이고 너무 예뻐요. 깻잎 위에 방울토마토 새알 찍었네요. 빨간색이 정말 대비된 색이네요. 초록과. 무슨 구슬. 정말 이게 무슨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는데 또 첫 수확을 하셨군요. 예. 아유, 또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가져다 준다고 하니 또 그 마음이 또 참 아름답네요. 네. 고맙습니다. 에어로빅도 열심히 하고 또 예, 무알콜 맥주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6746님, 네. 오늘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맛있는 점심 함께하면서 밀린 안부도 묻고 집에 들어가는 길 가는 길에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친구야, 그동안 투병 생활 잘 견뎌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 챙기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와, 좀 편찮으셨던 분을 만나셨군요.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셨으니 하실 말씀도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건강들 하시고요. 자주 좀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5162님 사연 만나봅니다.

0: 소래 터널을 통과하면서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차를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차를 보냈고 앞에 차들도 홍해처럼 갈라져 앰뷸런스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빕니다.
1: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한 달 전에 절친 동료가 암투병 끝에 하늘로 가고 나서 제가 긴 터널에서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아팠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너무 아파서 한의원 침치료 후 탕약도 복용하고 이제야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루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일상에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가족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162님, 사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졌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잠시 정차해서 보내주신 짧은 기도, 요청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달 전, 사랑하는 절친 동료를 떠나 보내신 슬픔도 아직 깊으실 텐데, 그 충격 속에서 몸까지 크게 아프셨다니, 긴 터널을 지나오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탕약을 드시고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눈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참큰 울림을 줬는데요. 그 감사의 마음이 아마 회복의 힘이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분명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5162님과 또 절친 되시는 분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주님, 한달전 사랑하는 벗을 당신 품으로 보내드린 이의 슬픔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남겨진 그리움과 허전함을 당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하늘나라에 간 소중한 영혼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빛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이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다시 삶의 용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함께 들으면 참 좋을 노래 같은데요. 예, 박선우가 부릅니다. 예, 나는 원합니다. 예,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으로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예,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사연자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은총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실 거예요 하셨네요. 아, 맞아요. 근데 참 슬픈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게 참 오래가죠. 특히나 사별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참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2037님, 내 친구를 떠나보낸 마음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오래전에 한 친구는 병으로 인해서 또 한 친구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때는 많이 슬프고 매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유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 마음 아픔 속에도 예, 그리고 몸도 아프시다니 빨리 쾌유하기를 빌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품 안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예,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어서 만약 기분이 언짢을 때는 잠시 멈추고 좀 쉬었으면 하네요. 릴렉스 하시랍니다. 그게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예, 막 달려가다가 멈춤하고서 몇 걸음만이라도 잠시 숨 돌리고 서 있는 것도 곧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무튼 저에게도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네. 이기형님, 네. 암으로 친구를 떠나 보내서 힘들어하시는 사연자님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화살기도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청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선풍기 날개를 닦을 때 섬유 유연제와 물을 희석시켜서 닦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와, 그렇겠네요. 섬유 유연제는 먼지가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에다 희석시켜서 이제 만약에 걸레 같은 걸로 닦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먼지가 덜 붙으니까 청소는 조금 늦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선풍기 들여놓을 때또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긴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주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피어나게 하시고 짜증보다 미소를 먼저 건네게 하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들판에서, 공사 현장에서, 거리와 시장에서 애쓰는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소서.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평안한 쉼을 선물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과 더위를 견디는 환자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당신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뜨거운 여름도 당신이 허락하신 계절임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로의 찬미받을 소소 듣고 왔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8487님, 네, 어서오세요. 오솔길 자주 들으니까 이제 몇몇 형제 자매님들 소식은 반갑고 그러네요. 하트를 날려주셨네요. 예, 자주 듣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이제 또 떠오르고 소식도 좋고 그렇죠. 예,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요즘 한국에 갔을 때 요즘 따라 마음이 힘들다는 올케랑 같이 성모당에 갔었어요. 불교 신자인데도 초대를 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올케의 이름을 살짝 지향으로 올렸고 성모당에 올케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 올케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네, 미사 지향을 넣어주셨군요. 고맙게도 함께 묵주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렸는데 미사가 끝나고 올케가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엇인가 뭉쳐있는 것 같았는데 미사를 드리는 중에 그것이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마 미사를 드릴 때 제 이름을 올려서 그런가 봐요. 그때 문득 성모님과 예수님의 차별 없는 지극한 사랑을 생각했답니다. 돌아가신 친구분의 영혼도 사연자님도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참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성모당 가서 또 미사 지향까지 넣어주셔서 그 불려진 이름에 또 가슴이 뻥 뚫어진 것 같은 너무나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이것도 참 은총이네요. 뭐라고 표현 못하는 이 체험이죠. 그래서 미사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느끼고 이분은 후에 좀 뭐 지금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천주교 신자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생. 냉장고 앞에서 여름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닫고 돌아서면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아,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했지. 다시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냉장고가 너무 시원해서 잠깐 피서를 다녀온 거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잊은 채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듯 깊게 숨을 한번 쉬고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려 보라는 말입니다. 잠깐 멈춘다고 삶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잠깐의 쉼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채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장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수녀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얘기라서 재밌네요. 저는 주방당번일 때는요, 잠시 시원한 냉기를 느끼기 위해서 식자재 냉장고 안을 들락들락 들락날락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네요. 예, 적당히 지혜롭게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노래가 부르는 멈추고 나니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론이 방송되는 것은 7월의 중순이겠지만 지금 강론을 쓰고 있는 저는 6월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제가 있는 이곳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시험뿐만 아니라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러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모두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지낼 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신자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 지내게 되어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었는지 전보다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방학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가족의 삶을 위해서 매일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부모님들, 모두가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들이 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은 세상의 짐들을 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선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오직 당신의 말씀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나의 짐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이 지우는 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는 때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당연히 내가 계속해서 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레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살필 여력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쉬어갈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쉬었다가는 뒤처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잠시 쉬어간다는 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아침에 방송을 들으신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에 또다시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나를 벌써부터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녁에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젊은 남성 14명에게요. 정상 온도인 23도씨 그리고 더운 온도인 33도씨의 환경에서 걸어보도록 했습니다. 보행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일본의 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인데요. 23도씨에서 35도씨로 10도 정도 차이가 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걷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약 7% 정도 느려졌다고 하네요. 반대로 추워졌을 땐 오히려 빨리 걷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 실험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걷나 스마트폰 GPS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겨울은 여름보다 훨씬 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시속으로는 약 0.1km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 추워지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느려졌대요.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추울 때 우리가 동동동동 하면서 걸어가지만 더울 때는 축 처져서 더 느려지죠? 여름은 우리에게 속도를 좀 늦추라고 말해주는 계절인가 봅니다. 오늘 하루의 속도는 어땠나요? 느리게 가도 빠르게 흘러도 언제나 5시엔 여기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목요일 첫 곡, 김현철의 32도씨의 여름 듣고 왔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나무늘보가 말하는 모습은 유쾌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천천히 반갑습니다. 아우, 저는 따라 못하겠어요. 저는 아우,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천히 따라서 나무늘보 흉내내는 것도 지금 너무 답답하네요. 말을 그냥 빨리빨리 하는 게 속이 시원하다. 그래도 또 느리면 느린 대로 괜찮은 분들도 많으시죠? 걷는 속도마저 느려진다는 여름, 온몸에 막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무겁습니다. 천천히 이 시간엔 그 모래주머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꿀팁 찾아드립니다. 오늘은요, 보양식 꿀팁 준비해봤어요. 아, 이렇게 막 온몸이 천근만근 늘어지는 이 더위에 좀 뭐를 먹어봐야, 어떻게 해봐야 원기 회복이 될까 고민이시죠? 그런 꿀팁들 저희가 찾아왔고요. 여러분들의 꿀팁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고 체력 보강하자, 보양식 꿀팁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설레라표 상큼한 라디오 칼럼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보양식 꿀팁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PBC 빵 통해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0: 오늘 굉장히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일이 제헌절이라서. 그래서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설레면서 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듣고 싶은 신청곡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퇴근길에 조금 더 신나는 노래, 설레는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이 연휴의 시작을 응원하면서 박기영의 시작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서구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것 예방 인형극을 운영했습니다. 3세 미만 영유아와 아동이 불편한 사회복지 급식소 이용자들이 땡땡땡 예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형극으로 재미있게 전달했는데요. 여름에는요, 이것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음식물 가운데 함유된 유독물질의 섭취로 생기는 급성 소화기관 병으로요,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식중독, 2번 화장독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설사나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것입니다. 식중독일까요? 화장독일까요? 정답을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 가야죠. 그래서 자우림의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오세요. 듣고 올게요.

사우림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사계절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 병으로, 이것으로 고생할 수가 있지만 여름철에는요, 이것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요.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따로따로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을 오래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물은 끓여 마시거나 안전한 식수를 사용하고요.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카레를 해놨는데요.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실온에 뒀었는데 근데 진짜 그 몇 시간 만에 확 쉬어버려가지고 카레를 진짜 한 솥 해놨는데 그게 바로 몇 시간 만에 하얗게 이렇게 막 곰팡이가 폈다 그래야 되나? 하얗게 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날 만든 건데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탈날 수는 없으니까 배가 아파서는 안 되니까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걸려서는 안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식중독, 2번 화장독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런 그 퀴즈 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뭐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첫 번째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인 것 같아요. 감기가 유행입니다 할 때도 감기 예방 수칙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전염병 다른 게막 유행합니다 할 때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오늘의 정답인 여름철에 이것을 조심하세요 할 때도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손이 제일 더럽다잖아요. 그 손으로 바로 음식을 만지거나 뭐 조리도구를 만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요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걸리면 많이 아픕니다.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급하게 걸리거나 심해지면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요. 1번 식중독, 2번 화장독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아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한곡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이지가 부르는 응급실 듣고 올게요.

이지 응급실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정답은요, 식중독이었습니다. 대구 서구는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을 운영했습니다. 3세 미만 영유아와 이동이 불편한 사회복지 급식소 이용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법을 인형극으로 쉽게 전달하는 행사였는데요. 이 여름철 음식 아깝다고 맛이 살짝 이게 갈랑말랑하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이 그냥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이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더욱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3604님께서 친정엄마가 급식 조리사라 이것 항상 신경 쓰시는데 날이 더워질수록 조리실은 더 찜통이라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답 1번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급식 조리사시군요. 학생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를 책임지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점심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그 배식 받으려고 저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3604님 어머님이 항상 요거 신경 쓰시는데 커피 드리고 싶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3604님께는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려야 되겠는걸요. 3319님 몇 년 전 부모님께서 김밥 드시고 남은 거 냉장고에 뒀다가 그리고 드셨는데요. 두 분이 같이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김밥이 여름철에 상하기 쉬우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라고. 저는 식중독까지는 아니었는데 여름에 김밥 잠깐 차에 놔둔 거 먹었다가 배탈이 크게 나가지고 그게 식중독이었을까? 그 아무튼 저는 약을 먹고 금방 낫기는 했거든요. 김밥이 진짜 잘 쉬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3319님 말씀처럼 그 안에 속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보면 오이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계란, 지단 이런 것들도 금방 쉬니까 요거는 진짜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7409님 1번이요 하시면서 애들은 수족구병이 유행이죠. 후, 맞아요. 저는 코로나 시절 코로나 온 적이 없어요. 마스크 잘 끼고 손도 잘 씻고 다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모든 전염병의 1차 중요한 예방은 마스크도 마스크고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네, 그나저나 진짜 아이들은 수족구병이 유행이죠. 요즘처럼 또 아이들 물놀이 많이 하기 시작하는 요 날씨에는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2742님, 정답은 1번 식중독입니다. 여름철에 건강 조심합시다. 그러니까요. 건강 조심합시다. 9485님, 찬미예수님 1번 식중독입니다. 여름철에는 조심해야 해요. 오늘도 많이 더워요.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1200님도 정답 1번 식중독입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행복 선생님입니다. 어르신들 여름철 건강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자는 이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는 이 문자들이 왜 이리 따스운지요. 우리 경로당의 행복 선생님이신 1200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 저도 기원합니다. 2464님이 정답은 식중독입니다. 지금 저희 동생이 너무 탈이 났는데 대박이네요 라고 2464님 왜 문자가 약간 근데 제 동생이 너무 탈이 났는데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동생이 너무 탈이 났는데 대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걸까요? 이 문자에서 왜 약간의 키역키역키역 하는 이런 건 하나도 안 보내주셨는데 그게 제 눈에 자꾸 보여가지고 2579님이 식중독입니다. 6646님도 1번 식중독 아이들 급식 때가 제일 걱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조심하려고 애씁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급식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조리하고 아이들을 또 식사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아마 가장 안전을 기하고 가장 아이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1번 식중독, 4023님도 정답 1번 식중독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식중독을 정말 이 여름철에는 특히 더욱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늘 대뜸 퀴즈를 우리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아 그래 여름철에는 식재료 관리도 잘하고 내가 손도 잘 씻으면서 청결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0: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꿀팁 들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꿀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꿀팁 노하우 대방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바로 보양식 꿀팁인데요. 어제 닭들이요. 닭들이 이렇게 좀 무서운 날이었을까요? 복날이었잖아요. 닭들이 복날을 잘 넘겼지만 어쩌면 좋습니까? 초복만 있는 게 아니라 중복도 있고 말복도 남았습니다. 어제 뭐 삼계탕집뿐만 아니라 치킨집도 진짜 배달이 밀려서 막 1시간이 뭐야, 1시간 반까지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안내를 저는 받았는데요. 닭들이 막 아우 왜 그래요? 전복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문어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염소도 있잖아. 장어도 있잖아. 이렇게 하소연할 것만 같습니다. 이 여름 보양식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꼭 이렇게 막 알려진 유명한 보양 음식 아니더라도 우리 집만의 보양식, 나만의 힘나는 음식, 나만의 원기 회복 꿀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꿀팁 마구마구 나눠주시면 됩니다. SNS에 복날에 먹으면 좋은 추천 음식 9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9가지에 과연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일단 먼저 삼계탕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어구이, 추어탕, 여기까지는 다들 그러네 하실 것 같은데 갈비탕도 있었습니다. 낙지볶음, 오리백숙, 근데 의외인 건 냉면이 들어가 있어요. 콩국수도요. 그리고 전복죽까지 9가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아우, 말하면서 또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그 복날 음식 해드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는 그 이북식 찜닭을 해보려고 닭 정육을 사다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레시피를 제가 대강 찾아보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걸 1시간이나 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고 1시간 그거 찌면 이제 저녁 먹으려면 8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닭칼국수로 변경해가지고 닭에 이렇게 부추해서 팔팔 끓여서 먹고 마지막에 칼국수로 마무리를 했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원기회복 꿀팁 궁금합니다. 샵 0931번으로 나만의 보양음식 꿀팁 보내주시고요. 저는 어제 원기회복 꿀팁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탕집 찾아가 봤거든요. 어탕 여름에 반응이 좋은지 여쭤봤어요.
1: 오히려 예, 더 이열치열이라고 해가지고 땀을 쫙 빼면은 손님들도 또 오히려 더 반응이 좋으세요. 뭐. 예,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저도 아니면 차가운 거 아니면 아예 뜨거운 거. 예, 이열치열. 보통 요 주위에 병원도 많잖아요. 병원 이제 질려보시고 저희 집에 이제 약 타고 오시는 길에 한 그릇 드시고 가는 손님 의외로 많으세요. 생각난데 이제 뜨거운 거 먹고 집에 가서 이제 잔다고 땀 좀 빼고. 보통 이제 딴 건 없고요. 들깨가루랑 산초를 꼭 거의 대부분 손님들이 꼭 넣어서 드세요. 그냥 안 넣고 이제 드시다가 중간에 넣는 분도 계시고, 근데 거의 들깨가루랑 산초를 꼭 넣어서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네.
0: 붕어와 메기를 넣어서 만든 어탕. 메기도 왜 이렇게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식재료고, 붕어도 임산부들이 몸을 다시 회복할 때 붕어즙을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산초가루를 꼭 넣어서 먹는다. 어탕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열치열로 이겨내는 보양 꿀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업사에도 한번 가서 여쭤봤거든요. 여름철에 좋은 약재로 황기를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2: 한약재 황기. 황기가

0: 땀이 안 나는 사람은 나게 하고 많이 나는 사람은 거두어주는 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환기하고 닭하고 그 맞다 하더라고. 닭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삼계탕으로 먹으면은 그 수분 섭취도 많이 되니까 좋죠.
1: 환기를 많이 찾으신대요, 이철에는. 그래서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한약 재료 중에 하나가 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맥산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맥산이 한방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처방인데,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잖아요. 막 입도 마르고 쉽게 지치는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0: 바로 마시는 거는 그 옛날에 임금님들이 숙명 대신으로 여름에 먹었다 하는 생맥산, 맹문동 인삼 오미자 적당 비율로 넣어서 먹었다 하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율이 있습니다. 인삼 맹문동이 1이면은 오미자는 0.5인데 실제로 0.5를 넣으니까 너무 쓴맛이 강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냥 약간만 넣는 것이 맞죠.
2: 아니, 그 오미자가 많이 시거든요. 신맛이 나니까 많이 넣으면은 그게 사람이 못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 적당히 넣어 놓으면은 왜 그거 입에 갈증 생길 때 싱긋탕 먹으면 탁 그게 갈증 해소되듯이 그것도 오미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든든한 것을 좀.
1: 이 오미자라는 한약 재료, 약 재료, 식재료에 이런 효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셔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조금만 넣어도 된다고 하고요. 이 생맥산은 시원하게 드시면, 냉찜해서 드시면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할까 궁금했어요.
2: 왜냐하면은 맹문동은 내가 집에서 해봤는데 뭐든지 그냥 생수는 오래 가는데 뭐든지 이렇게 끓였던 것들은 오래 안 가요. 빨리 이상해. 그러니까 한 2, 3일 내로 먹어야 돼, 뭐든지.
1: 냉장
2: 예,
1: 보관해도요.
2: 냉장 보관해도, 예. 그냥 팩으로 저렇게 시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오래 가도 집에서 물 끓이거나 한건 오래 못 가요, 그건.
1: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직접 끓였다 하는 것들은 2, 3일 내에 좀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보양식 좀 꿀팁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여름 보양식으로 어떤 것 챙겨 드시나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의 보양식 꿀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영이 부르는 사랑의 배터리 듣고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우리 사랑이 충전이 되면 또 원기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막 그게 뭐 보양이죠. 하지만 진짜 보양이 되려면 뭔가를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으로 보양하시나요? 제가 여쭤봤는데 6646님은 저는 기운 없고 힘들면 대게를 먹으면 힘이 나는데 오 대게에도 그 단백질이랑 타우린 성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나나? 근데 어제 초복이라 삼계탕집 바쁠 것 같아 저는 보거지리로 먹었는데요. 효과가 있는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네요. 추천드립니다. 보거지리! 하지만 6646님 혹시 어제 과음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보거지리 진짜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과음을 했다 하는 다음 날에는 해장을 좀 보거지리로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보거도 역시 단백질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나는 음식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7409님 저는 어제 두 마리 치킨 먹었고요. 집에서도 숯불 치킨 먹었고요. 점심으로 두 마리, 집에서 저녁으로 숯불 치킨 이렇게 드신 거예요. 누구보다 복날을 진짜 완벽하게 챙기셨네요. 저는 삼계탕에 대추나 인삼요 하시면서 삼계탕에 대추나 인삼을 넣어서 드시는군요. 그것도 좋습니다. 2579님이 저는 어제 복날이어서 시어른들께 야들야들한 족발 시켜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또 어제 복날이라서 어른들이랑 같이 함께 복날 챙기셨군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족발도 좋죠. 저는 또 불족을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매콤한 게 좀 들어가줘야 맛있잖아요. 1971님 저랑 취향이 같으시다. 저는 백숙보다는 닭볶음탕 좋아해요. 청양고추 듬뿍 들어간 얼큰한 닭볶음 국물엔 밥을 말아서 슥슥 땀 뻘뻘 흘리며 먹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뜨거운 거에다가 매콤한 걸 더해가지고 김가루 같은 거 착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땀을 쫙 빼서 개운하면서도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잖아요. 1971님. 어제 그래가지고 닭볶음탕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리 7429님께서는 어제 초복날 점심은 순대를 무한리필 해주는 돼지국밥. 여기 어딘가요? 순대를 무한리필 해주다니. 돼지국밥과 커피는 뜨아. 저녁은요 시원한 물회 한 그릇 했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은 하루 아닌가요? 우리 7429님. 특별히 이거 보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점심에는 순대 무한리필을 해주는 돼지국밥을 냠냠 맛있게 먹고 커피를 뜨아로 딱 먹고 저녁에는 그냥 시원한 물에 한 그릇으로 마무리한 그런 내가 먹힌 리스트를 다 달성한 그런 하루 같은데요. 너무 귀여운 문자다. 7429님 어제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행복이 쫙 충전이 되셨을 것 같아요. 행복이 충전되면은 그게 뭐 몸 보신이지 뭐 기운이 번쩍 나는 거지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양 음식들 요런 것들 드셨군요. 저는 좀 새로운 보양 음식 하나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보양식이 있더라고요. 설디의 특별한 보양 음식 추천은 바로 민어입니다. 민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7월 이달의 수산물인 민어가요. 예전부터 잔치상, 제사상에 오르던 생선인데요. 여름철에는 회나 탕, 찜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찾는 대표적인 제철 수산물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네요. 제철 수산물 먹고 우리가 든든하게 기운 내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 드리면요. 보양식이랑 아주 궁합이 찰떡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삼계탕에는 인삼이 찰떡입니다. 기력 없고 축 늘어질 때는 이 조합이면 바로 회복되고요. 장어 많이 드시죠? 여기에는 마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운이 뚝 떨어졌을 때는 이거 먹고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굴에는요 여러분 레몬이 좀 필요합니다. 굴 비린 거 못 먹는 사람 레몬으로 싹 잡아줄 수가 있는데 여름철에 해산물은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고기에는 이거 많이 넣으세요.
부추입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이게 이것만큼 좋은 보양이 없다네요. 그리고 전복도 대표적인 보양 음식이잖아요. 여기에는 찹쌀이 좋다고 하네요.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로 나는 보양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된장을 곁들이셔야 됩니다. 된장으로 해독이 되는 느낌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미꾸라지 많이들 탕으로 끓여 드시죠? 여기에는 들깨. 그러면 칼슘에다가 지방까지 더해져서 그 밸런스가 좋다고 하고, 낙지에는 미나리가 찰떡입니다. 기력 없을 때요, 정신이 바짝나는 조합이라고 하네요. 요렇게 어떤 보양 음식에는 어떤 재료들이 찰떡인지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여름철 땀도 많이 흘리고 괜히 축축 처지는데요. 설디와 함께한 이 꿀팁 시간에 얻은 꿀팁으로 원기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꿀팁 한 스푼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혹시 외로우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심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서울 시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외로움 증후군, 외로움 위험군이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 위험군일까 간단한 자가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은데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나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나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이 드시나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보셨을까요? 근데 그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로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외로울 땐 기억하세요. 오늘의 비타민 말, 우리는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비타민 5C에 이어서 김건모 서울의 달 듣고 왔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엔 항상 함께 계셔주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5시엔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조용필의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결혼 후 지방에 자리를 잡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머무는 청년들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집을 소유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결혼한 만 32세 남자와 만 31세 여자의 혼인 후 3년간 거주지 이동, 취업, 출산, 주택 소유를 추적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혼인 후 살던 동네에 정착한 청년들의 출산과 주택 소유가 거주지를 옮긴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비수도권 정착 청년의 3년 누적 출산 비중은 73.2%로 수도권 거주자 6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주택 소유도 비수도권 37.5%, 수도권 30.3%로 나타났습니다. 살던 곳에 정착하는 게 장점이 큼에도 청년 57.1%는 혼인 후 시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 중 61.6%는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간 취업 기회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혼인 후 이동한 남자의 상시 근로자 비중은 혼인 전보다 0.5% 증가했지만 여자는 14.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여성의 경우 상시 근로자 비중 감소폭이 27.1%에 달했습니다. 데이터로 추론을 해보면 청년들이 자기 고향에서 취업해 결혼하는 것이 삶의 질이 더 낮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유리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여성의 경우 경단녀가 될 확률이 높아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한들 정책 수립에 쓰지 않으면 무쓸모입니다. 현재 여당의 전당대회엔 개파 간 비난과 검찰개혁 구호만 난무할 뿐임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정책으로 경쟁하기 바랍니다. 7월 16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 있는 거 아시죠?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고요. 저녁 6시 무조건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 말머리를 달고 막판 스퍼트 응원 댓글과 소문내기 인증 팍팍 남겨주시면은 아이스크림 쿠폰 추첨을 통해 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천상의 고수들로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흙먼지가 매일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을 정리해보는 시간,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이종훈 평론가님.
13: 네.
0: 감기 걸리셨나요?
13: 아니요.
0: 아니, 계속 이렇게 밭은 소리를 기침을 내셔가지고.
13: 아, 좀 전에요?
0: 예예. 예.
13: 아, 예. 목소리 조율을 좀 했는데.
0: 아, 그렇군요.
13: 소음이 예. 좀 들어갔습니다.
0: 아,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실 아, 목감기에 그렇구나. 걸려가지고 예. 다만 이제 평소에도 제 목소리가 저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크게 차이를
14: 전혀 모르겠... 전혀 모르겠는데. 아 예. 아, 감기 목소리인지. 요즘 감기가 많아요. 여름 감기가 의외로.
0: 저도 예.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 때문에 바람 맞았다가 아 그냥 바로 왔어요.
14: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 주위에 너무 많아요. 감기 환자들이.
0: 그래서 28도 예. 이상으로 놓고 자라 그러면은 쾌적하고 안 덥다 뭐 이런 말.
14: 저도 평소에 26도 7도 좋더라고요. 저는 예. 이제. 젊은 사람들 가면 저희 식당이 23도, 22도, KTX 예. 미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너무 추워서.
0: 추워서. 예. 예. 그러니까요.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안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게요. 6.3 지방선거 패배 후 멈춰버린 보수 재편의 시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당내 인사들의 구애가 뜨겁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뭐라고 하냐 몰래 만난다 몰래 오세훈 시장하고 점심 먹고 또 한동훈 의원하고 몰래 만나고 막 이런 뭐 기사 중앙일보 기사도 제가 봤는데 지금 당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장도혁 대표는 밖에 나가 있고 뭐 이렇게 장도혁 대표 좀 책임지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좀 잦아들고 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몰래 만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종훈 평론가님.
13: 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0: 예.
13: 국민의힘의 그 특히 친윤계 의원들이 거의 지금 백조가 된 것 같아요.
0: 백조요?
13: 예, 겉으로는 우아하게 떠다니는데
0: 예.
13: 발 밑에서는 지금 뭐
0: 열심히 물과 퀴즈를 하고 있군요.
13: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0: 예.
13: 그러니까 좀 사실은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의 이 대선 시계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0: 아니 근데 대통령 네. 이제 1년 2개월 됐는데 1년 1개월 됐군요. 네. 그런데 벌써 대선 시계가 이렇게 빨리 오나요?
13: 근데 사실은 이제 약간 민주당이 촉발한 측면도 없잖아요. 있긴 있죠.
0: 아, 네,
13: 정청래 전 대표가 약간 촉발한 측면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0: 대선 출마 안 하신다고.
13: 사실은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0: 예.
13: 이쪽은 이제 이쪽대로 또 이제 자기네 스케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 때 또 보궐선거 때 살아 돌아오지 아니했다면 이렇게까지 빨라질 일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거든요.
0: 예.
13: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또 이 두 사람이 지금 범 그 야권 내에 그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1, 2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3: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라도 지지율이 뭐 거의 이 두 사람의 버금갈 정도가 된다거나,
0: 예,
13: 또는 압도할 정도가 된다거나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겠죠.
0: 예,
13: 예, 이 지금 백조들이 똘똘 뭉쳐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0: 예.
13: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뭐 3%대 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당 밖에 있는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보다도 더 안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0: 예.
13: 역시 이제 지지율이 깡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빠르게 차기 대선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지금 빨리 이제 권력 재편을 좀 해야 되겠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15: 예.
13: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년 2월까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종결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5: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결짓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3: 그때까지는 논란을 다 정리를 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정점식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15: 예.
13: 그래서 친윤계 내에서 대략 그렇게 공감대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내년 2월 말 정도에 어찌됐건 그 지금 장동혁 대표를 좀 정리를 한다. 사퇴하도록 네. 한다. 그게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그 시점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은 임기가 6개월 이내면 전당대회 안 치르잖아요. 곧바로.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좀 안심이 되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장동혁의 내에서도 내년 2월 말 정도가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5: 그럼 사퇴를 하고 또 재출마를

0: 하고 뭐
1: 연임 도전하기가 이제 하기가 명분 쌓기도 좋고 이제 그 시점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압착해서 좀 설명을 하면 친윤계들이 내년 2월까지를 시한을 정해놓고 예. 일단 그때 지도부 개편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다 그려놓기 위한 탐색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점식 원내대표 또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한 40여 명하고 지금 계속 식사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도 최근에 이제 미래혁신포럼 김기현 의원이 회장인 미래혁신포럼 가입하고 지금 영남권 인사들과 지금 만남에 접촉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랑 만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어저께 이제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오랜만에 등판을 해가지고 뭐 CBS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장동혁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진짜 친윤계들이 작심하고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이제 끌어내리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권영세 의원이 그런 말하는 건 뜻밖이에요. 권영세 의원은 친윤의 대표 주자였고 하지만 계엄에 대해서야 반대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뭐 반대한 입장이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사도 이제 방송에서 장 대표 사퇴를 거론한 걸로 봐서는 어차피 장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게 무슨 대권에서 승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표 체제가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끌어내릴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지금 상황이 장 대표 체제의 한계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그런 원론적인 발언을 한다고 저는 보고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양다리들이에요. 장동 대표 체제가 튼튼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질 않겠죠. 장 대표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다 느낄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근데 한동훈 지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아무튼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 군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지방선거 때 살아 돌아왔고 말이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 거론한 의원들은 장동 대표를 완전히 또 내쫓으려는 그런 행동도 안 옮기고 있잖아요. 지금. 내년 2월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신들이 굳이 나서서 장동 대표 나가라고 굳이 선두주자 선두할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그 장 대표 나가라는 기자회견 한다고 그럴 때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것까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반대한 걸로 봐서는
2: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의 의원들이 공동성명 냈을 때
3: 그때 반대했잖아요. 그 예. 반대했었는데 그런 이유는 결국은 장 대표 체제가 갈 수도 있다. 가면 가는 대로 또 미필적 고의 같은 게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러나 어쨌든 오세훈하고 한동훈 의원 이런 분들이 보수의 주자들이니까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있고 이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죠.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보수 내에서 외연을 자꾸 확장해야 되는 거니까 중도로까지 가기 전에 그렇다면 당연히 안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없다. 지금 보수. 그게 더 문제예요. 예. 한동훈 의원도 만나고 오세훈 시장도 만나는 건 좋은데 그게 무슨 시너지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1년하고 같이 났는데 예. 뭔가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의 정통성을 살리려면 이렇게 행동은 안 되는 거죠. 만나서 밥 먹고 무슨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에 입각한 거예요. 물론 정치랑 이해관계에 입각한 것이긴 합니다만 예. 뭔가 최소한의 비전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예. 장동 대표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 명분도 못 지키고 있고 그 대의도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 만나고 오세훈 시장 만나는데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요체는 장동 대표를 그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체제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 수단이 많다고요. 예. 정신 원내대표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회에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적극적으로 나서고 차라리 오세훈하고 한동훈한테 확실히 줄을 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이제 통영이니까 적당히 이제 영남 지역에 또 그 눈치 보면서 또 듣기에 따라서는 또 명분도 세우고 장 대표 체제에 나는 완전히 따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아주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 뭐 최근에 이제 네. 뭐 저기 허민의 정치 카페 그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네. 의견 수렴을 돌아가면서 의원들 만나서 하고 있는데 의견 수렴이 안 된다.
3: 아니 의견 수렴은 뭘 할 게 뭐 있어요.
2: 아, 그런 거예요?
3: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 맨날 의견 수렴만 합니까? 도대체 그럼 정치를 그분도 꽤 오래 한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제가

0: 그래서 참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 딱하다. 좋게 말해서 딱하고 조금 좀 심하게 하면 대단히 비겁하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이제 거취 문제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맨날 돌림 노래 같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어쨌든 아픈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나오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살짝 뭐 아직 그 진행 중이지만 잦아들이고 지금은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선관위 개혁 집회 여기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천, 부산, 광주.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어 최소한의 존중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지난번에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이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내란수계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비판 발언이 나오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당의 대표가 여기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은 조금 당 내에서도 조금 이거는 품격에 조금 고려할 면이 있지 않나.
1: 어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박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야당 대표가 비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우려가 많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민수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 측이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집회 좀 나오라라고 하니까 이제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장동혁 대표의 장외 집회 그리고 뭐 이런 제명아 뭐 이렇게 호칭들 이런 거좀 어떻게 보시는지.
3: 뭐 정리를 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장동혁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내년 2월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 그냥 우연히 나온 개인적인 사견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친윤계 내 어느 정도 뭐 적어도 이제 친윤계 핵심 언더 친윤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차기 지도부를 이제 누구를 내세울까는 아직까지 이제 미정인 거죠. 그때까지 간을 좀더 보다가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때쯤에 그 즈음에 장동혁은 정리한다라고 지금 이제 대략 내부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싶고
1: 예.
3: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상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죠. 자기는 연임하고 싶잖아요, 그죠?
1: 예.
3: 당대표 뭐 내년 2월 말쯤에 그만두더라도 뭐 연임 도전해서 당권 쥐고 뭐 공천권 행사하고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이제 그런 분명히 그런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이 안 올라. 조금 전에 제가 지지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예.
3: 그러고 보니까 지지율 잘 나오는 오세훈 한동훈 쪽하고 자꾸 접촉면을 넓히고 있네 친윤계들이 그럼 저내 자리를 결국 저자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1: 네.
3: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시점에 와서 뭐 외연 확대를 어줍잖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을 똘똘 뭉쳐서 그들의 대변자로 그냥 자리매김을 하면
1: 선명성 있는 경쟁
3: 그렇죠.
1: 뭐 예.
3: 그러면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1: 예.
3: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약간 희망 고문에 늪에 빠졌다. 그래서 야, 빨리 지지율 10%까지만 내년 2월까지 올리면 그러면 이제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하고 좀 대적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1: 예.
3: 그럼 자기 연임과도 길이 좀 활짝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3: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근데 10% 지지율이 정말 나오면
1: 예, 그러니까 차기 주자 지지율 말씀하시는
0: 지지율로
1: 거예요?
0: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 정도의 수치를 기록한다면 두 자릿수를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계산이 그런 거라면 제가 봐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도 조금 설명이 되거든요. 저런
1: 예.
0: 행보가. 그럼 뭐 그야말로 이건 장 대표의 전략은 성공이라고 봐야죠, 일단.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로 못갈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한때 태극기 부대란 말도 그랬었는데
1: 예.
0: 이분들이 진짜 소수예요, 생각보다.
1: 아, 그래요?
0: 네,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지표하면 엄청난 숫자는 많아요. 목소리도 크고. 뭐 제가 한두 번본거 아닌데 길거리 가다 주로 봤어요. 아주 차마크서 고생도 무지하겠는데 그때마다 꼭 중요한 일 걸려가지고 내가 양패도 많이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거창하게 행진도 해요. 자동차 버스도 대절하고 쭉 광화문 거리를 행진하고 보고 그랬는데 이게 숫자가 10% 어림도 없습니다. 천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동 대표가 그만큼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전형적인 확증 편향입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에게 매몰되면 그 표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때 보면 표를 다 합치면 말이죠. 유권자 몇 표가 된다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이긴다고 보니까.
1: 특히 이제 뭐 당내 원내대표는 의원들한테 표를 얻는데 다들 나 표 줄게 표 줄게 그러죠. 그래가지고 한 두 배 나온다고.
0: 이게 자기 환상이에요. 자기 착각이고 지금 장동 대표가 저렇게 생각하는 건 그 옆에서 사람들이 정말 장 대표를 아낀단 말이죠. 예. 오히려 더 장 대표를 빨리 종식시켜야 돼요. 자꾸만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처럼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예. 희망고문 하게끔 자꾸 옆에서 애매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의 전형적인 행태가 전형적인 모호성 전략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뭐 당원들한테 찍혀가지고 혹시 이제 약간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이제 당원들이 좀 느낌이 세졌잖아요. 그러니까
0: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선명성이라는 것과 이 지금 민주당의 선명성이 전혀 다른 방향의 선명성들이. 아, 그 권리당원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지금 전당대회에 이 룰을 고쳐야 돼요. 2대 8 지금 3대 7이잖아요. 두 당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권리당원 강성 나온 눈치 보는 거거든요.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면.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에요. 예. 예,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저는 그 장외 집회에 참여한 장도혁 대표의 얼굴을 보면서 아 진짜 행복하신가 보다.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요. 이 원내에 있을 때 당내에 있을 때 막 뭐 의총할 때 보면은 어두침침하고 막 그런데 진짜 활짝 밝았다고요.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도 밖에 계시는 게 나쁘진 않아.
0: 아 근데 그게 왜냐면요. 뭐, 예. 가면 전부 자기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는 예. 신나는 거. 그 속된 말로 그냥 살만 나는 거죠. 당했으면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1: 나가라고 맨날 얘기하고
0: 나가라고 얘기하고 예. 비판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보면 거기 다 같은 편들 아닙니까? 그건 그 장동혁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런 편향에 빠져서 항상 끝을 망쳐요.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0: 저희들이 봐온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1: 40년간 관찰한 결과는 네. 그런 데 가면은 망한다라는 아, 걸로 정리를 하고요. 민주당 얘기할게요. 지금 민주당 룰이 이제 결정이 됐고 뭐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는데 선호투표제 도입하고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무위로 돌아갔는데 특히 이제 뭐 선호투표제는 어쨌든 도입이 됐으니까 문제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을 놓고 지금 당내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거 다 니 탓이다 아니다 니 탓이다. 일단 황명선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4: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끝내 최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청년의 손을 뿌리친 결정에 동참한 분들은 당원 주권을 말할 자격도 당의 미래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1: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이 있는데 뭐 굳이 개파를 분리하자면은 친명계, 친청계는 아니고 친명계로 지금 분류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박규환 최고위원 이분 친청계로 분류되는데 후보 등록 코앞에 두고 애시당초 불가능한 안을 가져와가지고 안 받아준다고 왜 때를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서로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청년들 표 받아보자고 한번 한 건데 이것도 무산시키고 무슨 낯으로 막 이런 험한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거 먼저 최창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0: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선출직에 이제 그 포함시키겠다는 거였고 예. 정청래 전 대표나 그 측에서는 일단 당대표가 되면 당원들의 어떤 생각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지명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청년 최고위원을 두긴 두는데 예. 근데 지명직과 선출직은 하는 거 당 차이예요. 만약에 지명직 임명이 돼 가지고 선출 그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면 당대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지명됐으니까.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눈치 보는 거나 똑같아요. 헌법에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최고위원 그렇게 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다 선거 앞두고 해요. 룰도 선거 앞두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은 적어도 명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게 맞는 거였죠. 물론 청년 최고위원 한 명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뭐가 청년들의 이게 그렇게 반영이 되겠어요. 평소에 청년들 정치가 항상 일성화되고 그들의 이해가 존중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만 그렇게 안 됐었다 하더라도
1: 예.
0: 그래도 지명직보다는 선출직으로 두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았죠. 항상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놓고는 액세서리 비슷하게 취급해왔던 현실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청

0: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럴 때는 명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의 정치적 유불리는 다 서로 같은 계산 셈법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저기 명분이 약해요. 친천계가. 청년 최고위원 하자는데 왜 그 반대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공학적인 유불리 셈법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예. 나오는 거죠.
1: 예. 예. 그 청와대는 오늘 청년 미래 비서관직을 신설을 했네요. 그래서 김태원, 이노레드,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이고요.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을 했는데 이분의 나이는 만 46세입니다. 그래서 꼭 청년이 할 필요는 없죠.
0: 청년도 아니네요. 46살입니다.
1: 그런데 네, 이제 정치권은 만 45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가까스로 청년에 벗어난 분이네요. 이분은. 예,
0: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멋대로 그렇게 무슨 45세 청년으로 합니까?
1: 아니, 모르겠어요. 가산점은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가산점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도 그때 만 44세였는데 정말 청년 맞아? 막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0: 그랬죠. 예,
2: 국민의힘 아니 100세 시대에 45세, 6세 정도면 청년이죠. 뭘 그렇게 따지십니까?
0: 그렇게 따지면
1: 아니,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현재 중위값이 나이 중위값이 48세예요. 그러면은 45세면 뭐 어리네 뭐 이렇게.
2: 예, 하여간
0: 하여간 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2: 근데 그 굉장히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당원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뭐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 뭐 직선제 대환영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2: 근데 자기 뭐 유불리 따져 보다가 아 이거 내 계열 사람으로는 청년 중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네. 자칫 잘못하다가 친명계 최고위원 한 명 더 늘겠는 걸 그러니까 저지시켜야지.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속이 확 보이는 그런 선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단 뭐 이것만이 모순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그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 이제 선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최근에 뭐 이제 그 경선 룰 논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반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 그 1인 1표제 뭐 사실은 친명계들이 반대하는 속에서도 뭐 강행하다시피 예. 뭐 통과시켜서 자기한테 유리한 구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본인이 그 경기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을 해야 사실은 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탄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이제 그런 나름의 조정을 좀 이제 한 거라고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그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는 친천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입김이 여전히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1: 예.
2: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혹은 연대 문제가 지금 이번 전당대회 어쨌든 누군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띄우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가 후보가 어제 이제 4대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민주당 당원들이 찬성해야 하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찬성해야 되고 민주당 당명은 유지하는 흡수통합 형식에 내야 된다.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안 되면은 무조건 이제 합당은 없고 연대로 간다. 송영길 후보는 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조국혁신당 너희 12명이니까 조국 그 교섭단체 만들어서 너희들 독자 생존 해봐 뭐 이런 거 같고 정청래 후보는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뭐 모호하게 기준을 내세우지 않지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금 김어준 씨의 지금 어떤 그쪽에 부응하고 있는데 요구에 일단 이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아젠다는 맞는 건가요?
0: 저는 아젠다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측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을 의제로 꺼내서 예. 쟁점화시키면서 역시 권리당원들의 표를 더 결집시키려 하는 그런 정치적 속셈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가뜩이나 뭐 1인 1표다 선호 투표다 뭐 청년 최고위원 두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얼마 전까지는 적통 논란도 있었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시민 지금 작가의 뭐 발언도 자꾸만 논쟁거리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무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또 꺼내면 완전히 지금 이 전당대회 이슈라는 게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거로 전락한다고요.
1: 예.
0: 뭔가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 하더라도 8월 17일까지 한 달 남은 거잖아요. 한국 사회

0: 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1: 예.
0: 그런 걸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 혁신당과 합당 문제, 이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문제예요. 연합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선 생각하는 거고 총선 생각하는 건데 정말로 이거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전당대 이슈를 할건 전혀 아니죠.
1: 예.
0: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친명과 친청의 그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친노 친문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 운동권.
1: 예.
0: 이것대 이 세력대 뉴노멀 중도 확장 이 세력이 이 지금 대척하는 그 대목에서 바로 이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립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합당 문제 끄는 게 권리당원들에게는 유리하지 모르겠으나 외연 확장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좀 묘한 게 조국 혁신당도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차기 당대표를 뽑고
0: 전당대회.
1: 있어요. 전당대회 신장식 의원이 단독 출마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14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네요. 신장식 의원이 우당에 대한 예의를 보여달라. 당장 합당 얘기는 섣부르다.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에서 더 합당에 적극적이었는데 갑자기 합당 아니거든, 지금은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독자 노선을 걸으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당 이름에서 조국자도 빼고 뭐 이런 데면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하면
1: 예.
2: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땐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2: 그 여지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합당을 완전히 포기했냐? 그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합당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1: 예.
2: 뭐 힘이 확 붙었겠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 더 끌어당기고 싶은 욕구도 당연히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합당 논의가 진행됐을 경우에 조국 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한다면
1: 예.
2: 조금 더 지분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협상이 가능했겠죠. 근데 뭐 조국 전 대표가 어찌됐건 낙선하고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밸류가 약간 낮아진
1: 예.
2: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잘해봤자 흡수통합, 또 흡수통합하더라도 지분을 많이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1: 예,
2: 그러니까
1: 과거 이제 열린민주당 사례처럼
2: 네,
1: 그렇게
2: 이제
1: 될 가능성.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나 그래도 당분간 어찌됐건 조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될 수도 있다.
1: 예.
2: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친명계 후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라든가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얘기 좀 했습니다만
1: 예.
2: 이분들은 이거 자칫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했다가 정청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뭐 설령 당권을 본인들이 지더라도 뭐 친청계가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세력이 더 확장이 되면 계속 당내에서 또 분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2: 그 가능성을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합당을 하더라도 뭐 속된 말로 그냥 헐값으로 흡수통합하는 게 낫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유시민 작가의 어제 있었던 방송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매부쇼, 최욱 씨의 매부쇼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 녹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좀 논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3: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1: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이제 필연적으로 망한다라고 그랬네.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약간 필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 실패할 거다.
0: 실패 길로 간다고
1: 실패 길로 간다. 필연적으로 망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동안 검찰개혁이 완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외에 뭐 나는 이제 마음 내려놨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3당 합당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뭐 외연 확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당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뭐 예전에 민자당 3당 합당 뭐 사례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 마키아벨리식 정치를 하고 있다. 좋은 거는 자기가 나서서 다 얘기하고 까다로운 거는 다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0: 누가 얘기했나만 모른다면 이건 민주당의 꼭 아니 국민의힘 장동 대표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내용 자체가
1: 장동혁 대표가 한 얘기 같다.
0: 그랬을 것 같다고요. 그게 예. 유심 작가 한 말인데 그만큼 그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제 예.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비평가적 입장에서 평론가적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 진영 내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비판의 수위를 좀 넘는다고 생각해요.
1: 예.
0: 마키아벨리에 가깝다는 건 이건 사실은 비난이죠. 비판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사실에 잘 부합하지 않죠.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 맞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수사기소 분리 얘기해왔고 공약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보안사건 폐지 문제가 여론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대통령이 약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어떤 정상적인 거죠.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서 여론을 따르는 게 반응하는 정치거든요.
1: 예.
0: 아무튼 그것도 지금 사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3당 합당에 비유하는 것도 지금 뭐 합당한다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뭘 한다는 거죠? 지금
1: 합당론이 나오는 거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이죠.
0: 합당론인데 지금 예. 그거 말고 지금 충농 재건축농과 관련해 가지고 보수 외연 확장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3당 합당 1990년대 3당 합당이 민정당 그리고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이른바 중도 확장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거하고. 예. 근데 그걸 그러니까 비유하는 것도
1: 유시민 작가의 주장은 어쨌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0: 근데 그야말로 관심법도 아니고 궁예의 관심법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해석될 만한 단어도 없었다고요.
1: 예.
0: 대통령의 발언이나 대통령 측근들 또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발언. 이런 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신의 그냥 추론이죠. 그럼 그런 추론을 하면 적어도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죠. 비판하려면. 그것도 없이 그냥 필패기로 하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스타일이다. 그리고 민주당 합당과 비슷하다. 이러다 뭐 지배받으면 안 된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무책임하다. 발언이. 유시민 작가는 아무래도 어쨌든 그 발언권이 있는 분 아닙니까? 발언권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이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장관도 지냈던 분이고 진보 진영에서
1: 예.
0: 너무 무책임해요. 그야말로. 예.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이거가 이제 여러 파장을 낳고 있는데 뭐 김민석 후보는 유시민 작가가 통상적 평론의 선을 넘었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검찰 개혁 실패하면은 총선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 발언에 완전히 힘을 실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을 좀 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는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 청와대가 성명을 내야 될 정도로
0: 그러니까
1: 유시민 작가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이 유시민 작가 한번 비판하신 게 그게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예.
2: 그래서 저한테 뭘 기대하시는
1: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평론을 해달라고죠. 뭐 예. 스탠스는 어차피 아니까.
2: 네. 예. 아니 다 내려놓으셨다면 그 굉장히 낚시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낚시나 하시지.
1: 예.
2: 왜 자꾸 출몰하시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자꾸 출몰해서 하시는 발언은 너무 이게 자해성 발언이 강해요.
1: 아, 자해성이에요?
2: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진보 진영 또는 진보 정권에 대한 자해성 발언이기도 하지만
1: 예.
2: 본인 개인도 아마 좀 시간 지나면 굉장히 후회할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라고 전 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사실은 뭐 이분이 과거 이제 뭐 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이 들면 어차피 뇌 기능이 좀 이제 뭐 약화가 되고
1: 예.
2: 좀 뭐 이상 증후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건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이제 그 뇌 노화 속도가 그 나이 때 요즘의 평균에
1: 예.
2: 비해서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발언을 할 때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1: 예.
2: 나름의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평론을 한다라고 했을 예. 때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척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
1: 아.
2: 그리고 약간 탈구 현상이 자꾸 보인다.
1: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논평을 하는 게 맞다. 많다 많아졌다.
2: 약간 좌충우돌식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엇박자 발언들이.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시간을 두고
1: 예.
2: 좀 낚시하시면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좀 건강 체크도 좀 해보시고 오히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1: 예.
2: 게 뭐 사실은 뭐 진보 진영에 있는 평론가나 내지는 이제 거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무조건 찬양만 해서는 안 되죠.
1: 예.
2: 당연히 비판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건강한 비판.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유시민 그 작가도 뭐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이 정권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발언했다. 근데 초기에는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예.
2: 자폭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특히 결정적으로 뭐 이재명 뭐 대통령 뭐 실패 운운
1: 예.
2: 뭐 이런 발언들은 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권은 뭐 후기로 가게 되면 레인덕에 다 시달리게 되는 거고
1: 예.
2: 뭐 그러다 보면 정책 실패도 좀 많이 발견되고 뭐 이제 이런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그럴 정도의 지금 중증에 빠져 있나 이재명 정권이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이게 좀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난번에 그 재건축 얘기하고 했잖아요. 증축론
1: 예.
0: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해져서 조용해졌구나. 이제 워낙 비판이 많았고
1: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이종훈 평론가님이 언급했던 낚시도 많이 하셨고 본인 유튜브에다가 낚시하는 것도 올렸더라고요.
0: 그랬는데 예.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일종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아 관심 뭐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0: 뭐 관종?
1: 아예.
0: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1: 예,
0: 관종이라고
1: 예.
0: 단정은 안 하겠는데
1: 예.
0: 그런 어떤 기류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발언이 너무 세니까 이거 발언을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1: 예.
0: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런 말 하면 아예 그냥 여기 치부해버리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다루지 않을 텐데.
1: 예.
0: 워낙 유시민 작가 이런 말 하니까 이거 안 다룰 수 없는 발언들 수위가 너무 높고 너무 이상해요. 발언의 어떤 방향도 그렇고 방향성도
1: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갈 거다.
0: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려면 그걸 몇 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죠.
1: 예.
0: 그것도 없고 지지율도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이제
1: 예.
0: 50% 이상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1: 예.
0: 근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면 이 지지율을 뭐 국민들이 지진다 뭐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뭔가 자신이 그 진영 내에서 그리고 이 이른바 그 친문 친노 이 친청 이 진영 내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역시 나의 존재는 아직은 건재하구나. 뭐 그래서 저는 관종이라는 단어가 들어도
1: 예.
0: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거를 추론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그 다른 출연자들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내가 이 얘기하면 또 한 열흘 동안
0: 그러니까
1: 나 씹을 거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한 열흘 동안 있으면 뭐 나를 비판하면은 열흘 뒤에 나는 또 등판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0: 말도 너무 예. 가볍고 저는 이런 국가적인 이 얘기를 하려면 말이죠 진중해야죠. 그리고 좀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무슨 아이들 장난처럼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요거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중에 유튜브 댓글로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물어봤는데 하나는 이게 좀 비싼 집에 대해서 별도로 보유세를 부담을 더 높여야 되는지 찬성 1번 반대 2번 이렇게 물어봤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기준은 얼마로 해야 되냐. 10억이면 1번 20억이면 2번 30억이면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투표로 이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언급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나중에 정책적 요 결과는 아니지만은 추후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좀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쪽에서는 야당에서는 별풍선 정치다. 현대판 인민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2: 예, 뭐 인민재판이다.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그 선의로 일단은 우리가 보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는 전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방식이 과연 이 방식이 옳으냐는 좀 의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0: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국민 게시판 얼마나 국민 참여 게시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 그런데
1: 국민 청원 게시판.
0: 네, 국민 청원 게시판. 그런데 예. 실효성 논란이 결국 일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뭐 또 뭐 그 20만 회 이상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지지를 받으면 거기 답변도 해주기로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답변이 뭐 속 시원하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흐지부지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은 국민 참여를 더 독려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는 걸 복원시킬 만은 한데도 안 복원시키는 데는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거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거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조금 전에 이제 확증 편향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확증 편향만 더 좀 그 공고하게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요.
1: 예.
0: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 뭐 대국민 토론회든 뭔지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와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거기 적극적으로 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1: 어쨌든 그날의 그 유튜브는 이제 토론 유튜브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봤겠죠.
0: 그런 겁니다. 바로 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1: 예예.
0: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1: 뭐 지역, 성별, 안배, 나이
0: 안배 하는데 예, 실시간 방송하면서는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보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결이 같은 그런 또 응답을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이제 그러면 대통령은 보니까 국민들이 내가 안 그래도 그쪽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걸 더 지지를 많이 하시네요.
1: 예.
0: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우려 내지는 이제 조금 더 뭐 야당 같은 쪽에서 악의적으로 보자면
1: 예.
0: 약간의 이게 이제 몰이를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전에
1: 알겠습니다.
0: 약간 좀 작전을 짜서 세력을 동원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방식은 조금 좀 저는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2: 저도 저는 그 결론에 저는 동일해요. 결론에.
1: 네,
2: 그 저기 무슨 보유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 보유세 강화를 하고 뭐 그게 20억 이상 뭐
2: 저는
1: 이렇게.
2: 100% 저거 생각 같은데.
1: 예.
2: 그거는 제가 봐도 특정 계층에게만 그 해당하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는 말이죠. 확실한 공론화가 필요해요. 그 이제 그 정당한 절차 과정 그럴 때 그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산뜻하고 기발한 것 같긴 합니다만 재기발랄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도 너무 진중해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뭔가 좀 진중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보유세를 물리려면 그 보유세 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1: 예.
2: 가진 자를 하더라도 말이죠. 이건 정말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계급 클래스 계급에 따라 전혀 달라요. 강남에서 국민의힘표 많이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1: 예.
2: 비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이건 많은 국민들이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일리가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거기에 얘기하면은 지금 다들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결론은 제가
1: 정책에 오히려 이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정책의
2: 그렇죠.
1: 신뢰성의 훼손을 갈 수 있다.
2: 신뢰성과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권위 있고 무겁게 가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받을 수밖에 없게끔
1: 알겠습니다.
2: 그게 과정을 몰고 가야죠.
1: 예. 예. 예. 좀 두 분의 조언을 좀 정부도 많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고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7월 16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 댓글로 올려두니 확인하고 연락처 보내주세요.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고요.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함모를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1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5: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항해사들 사이에 내려오는 오래된 격언 중에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한층 더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난 한 주 우리도 거센 파도에 올라탄 것처럼 중심까지 흔들렸던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그래도 그 파도를 어떻게든 잘 넘어왔으니 아마 나도 모르게 한 뼘 더 유능해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휴라는 잔잔한 항구에 정박을 해서 잠시 노를 내려놓고 잘 쉬면서 여유도 즐겨보기로 하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연휴라서 오늘 바쁜 목요일 보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눅눅하고 습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연휴에 도착하기까지 이번 한 주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영어권 격언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요즘처럼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격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7월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연휴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김현철의 32도 여름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시기엔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오면 놓치지 말고 잘 받아주시고요. 혹시 무슨 프로그램 즐겨 듣냐는 질문 받게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너무 애청해요 라고 격하게 좀 과장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접풍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권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주 아주 특별한 콘서트 티켓도 준비했습니다. 자, 엊그제 음접풍에 찾아와줬던 가수 최정철님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우리 음접풍 가족 10분께 1인당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7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월 아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이 콘서트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53 문자로 티켓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저희 초대석에서 라이브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직접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콘서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0752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아, 오늘은 형중님과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들었는데 내일이 휴무인 관계로 오늘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요. 차는 막히지만 기분은 많이 좋아요.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 헌절이 휴무가 돼서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0752님.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네, 행복한 좋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황상윤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일찍 출첵합니다. 쫑디, 어제 퇴근길 사진 찍어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을 생각하며 문세영님의 붉은 노을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찍어주신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참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색깔의 하늘이네요. 달리는 차 안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 있는지. 보석 같아요, 보석. 사진 감사합니다. 이상윤님께서 저는 CPBC 빵톡에서 평화를 많이 얻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상윤님 다행이네요. 네,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빵톡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평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김수정님께서 정디 생방이면 노래 불러주세요. 뭐예요 이게? 예? 수정님, 이 사연이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생방이라는 게
검증되잖아요. 아, 깜빡 속을 뻔했네. 어서 오세요. 9865님께서 쭝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익산은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한 하루라 어제보다는 많이 덥진 않았어요. 더운 여름 쭝디도 피디님도 작가님들도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이 9865님도 덥고 습해서 문득 문득 짜증도 막 올라오고 그러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오늘은 점심 식사 후 종묘에 산책 다녀왔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무료 개방이더라고요. 다들 주말에 시간 되시면 다녀오세요 하시면서 찍어주신 사진을 또 올려주셨는데, 야, 종묘 저도 분명히 가봤을 텐데 올려주신 이 사진 속 이 연못 풍경은 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멋진 연못이 있으면 제가 기억했을 텐데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엄청나게 멋진 이 나무가, 야, 이 노송이겠죠? 엄청 멋있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종묘 꼭 가봐야겠네요, 이 소나무 보기 위해서라도. 참, 이런 사진, 이런 그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의 모습 볼 때마다 진짜 최고의 예술 작품은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님 사진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무료 개방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종묘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다영님께서 연휴 전날이 제일 설렙니다. 다영님 행복한 연휴 전날 되세요. 류영진님께서 저는 당직입니다. 유유. 장재희님께서 한 술 더 뜨셨습니다. 전 내일 일합니다. 유유. 아유 참.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두 분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또 이 연휴든 휴일이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나중에 두 분이 쉬고 싶으실 때, 쉬실 때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일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으실 겁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박진경님께서 연휴 전날 절대 안 설렘. 내일이 휴일이라고 모든 일을 해치우느라 바빴어요. 연휴엔 장마가 온다니까 집콕 할랍니다. 네, 아, 진경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래도 진경님은 옆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그런 녀석이 있잖아요. 에휴, 지금 제일 행복해 내가 보기엔. 김봄님께서 저는 이 시간 기분이가 좋아요. 댓글의 소중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어쨌든 봄님이 기분이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가 좋네요. 자, 모두들 음저품과 함께하면서 기분이가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두 곡 들려드리면 더 기분이가 좋아질까? 먼저 황상현님이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붉은 노을 준비했고요. 이어서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거창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품어봤을 감정을 담담하게 노래하는 인디밴드의 음악 두 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표현보다 일상의 언어가 더 큰 공감을 전하는 그런 노래들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혼성 포크 듀오 달콤한 소금의 2010년 노래 그게 사랑입니다. 달콤한 소금은 어쿠스틱 사운드와 따뜻한 감성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팀인데요. 이 곡은 그들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곡은 사랑과 이별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상의 감정으로 그려냈고요. 이별 후 문득 찾아오는 그리움도 꾸밈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김소연 씨 주연의 드라마죠. 닥터 챔프에 삽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게 됐죠.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이 곡은 헤어진 사람에게 차마 연락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안부를 묻는 그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낸 노래인데요. 제목처럼 잘 지내니 좀 어떠니 라는 짧은 한마디에는 그리움과 미련 그리고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포근한 보컬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마치 오랜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편안함을 전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노래는 이별을 원망이나 후회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을 건네기에 듣는 사람도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감정을 담아낸 인디밴드의 노래 두 곡 함께 만나봤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중디 안녕하세요. 업무 마무리하고 간만에 옛 동네에서 옛 동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휴가 떠난 동료가 미처 마무리 못한 일을 하느라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 유유. 아이고 그걸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했다. 휴가 떠난 동료가 마무리 못했으면 갔다 와서 하든가 아니면 갔다 와서 하면 안 되는 일이면 가기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 해놓고 가야지. 이걸 대신 휴가 안 떠나고 그냥 일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떠넘기고 가면 어떡해요. 에이 이거 너무했다. 에휴 참 수정님 화이팅. 이왕 대신 마무리해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하자고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그 휴가 갔다 온 동료한테 갔다 와서 생색 좀 내줘 뭐. 아니면 나중에 다음에 수정님 휴가 갈 때 그 이번에 일 떠넘기고 간 그 동료한테 남은 일 좀 대신 해달라고 하고 홀가분하게 한번 떠나죠 뭐. 박효진님께서 모두 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장보고 떡튀순 오 포장하고 학원 끝난 막내딸 태우고 집와서 마초하며 듣고 있어요. 네 효진님 떡튀순 오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환상의 조합. 제목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제가 딱 배가 고플 그런 시간이라서 그래서 저는 방송 끝나고 웬만하면 안 먹기로 지금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다이어트 한번 해서 뱃살 좀 집어넣으려고요. 아니 제가 되게 말랐거든요. 진짜 말랐어요. 저 살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강검진을 하면 복부비만 위험군으로 나오네. 비만이라는 게 아니라 좀만 더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세요. 이게 나와요. 참 억울합니다. 네. 제 목까지 떡튀순호 맛있게 드세요. 대신에 효진님도 복부비만 조심하시고요. 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113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812님의 사연이네요. 쫑디, 내일부터 연휴니까 오늘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라면 먹으며 놀려고 제가 한강에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제 차 옆으로 오시기에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타겠거니 하고 그냥 저는 제 할 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쓱 제 차 문을 여는 겁니다. 반쯤 열고 멈춰있기에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 역시 놀란 눈으로 어? 하더니 차 문도 제대로 안 닫고 뛰어가 버렸네요. 아니 제가 더 놀랐다고요. 자기 차로 착각했던 걸까요? 조금 후 친구들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별일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난리법석이네요. 아무튼 놀란 마음 쓸어내리며 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9812님의 신청곡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일단 한강에서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 너무 부럽네요.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한강 라면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한강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한강 가서 다른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왜 라면만 안 먹어봤을까? 아무래도 줄을 많이 서서 내가 포기했나? 어쨌든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언제든 처음 먹어보는 그날이 저는 되게 행복하겠죠? 자, 9812님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뭐내 지인 차인 줄 알고 타려고 문 열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문 닫고 민망해서 도망갔던 그런 경험. 보통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우리 9812님이 겪은 이 오늘 상황에서는 그분은 아니 적어도 잘못 문을 연것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문 닫고 가는 게 그게 예의 아닌가요? 야,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문도 제대로 안 닫고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건 뭐예요? 아무리 민망해도 그렇지. 아유, 참. 우리는 이런 실수 하더라도 꼭 예의는 지키고 그러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 내 마음의 풍경에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812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고흥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친구하고 한번 고흥 여행 다녀오세요. 공다영님께서 크크 진심 깜짝이야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영님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1967님께서 출석하옵니다. 형중님과 함께 불금을 보내보십시다. 네, 1967님 불금 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김명숙님께서 쫑디 한강 정모해요. 제가 한강라면 사드릴게요. 전 5월엔가 먹고 왔는데 컵 떡볶이를 시켰는데 아주머니가 더잘 챙겨서 만들어 주신 듯해요 하시면서 자랑하시려고 빵톡 게시판에 떡볶이 사진을 보란 듯이 나 보란 듯이 나 부러워 돌아가시라는 듯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떡볶이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진짜 그냥 떡볶이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여요. 하물며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우 그냥 자연스럽게 침이 납니다. 제목까지 또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런 걸 참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걱정했다고. 전 참을 수 있습니다. 박진경님께서 한강라면 한강 치맥도 생각난디요 라고 네 진경님도 제목까지 맛있게 드세요. 뭐든 네. 복부 비만은 각자 알아서 하시길. 이상윤님께서 내일은 비안 오고 안 더우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나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내일 비가 안 오면 무조건 덥겠죠? 아니면 비가 오든가. 결국엔 상윤님은 나갈 생각이 없는 걸로. 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윤종신의 그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재즈 뮤지션 남예지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쿠테 언박싱. 우리는 밤이 되면 낮에 했던 말,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 미래에 대한 걱정 등등으로 쉽게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더 나은 하루이길 바라며 잠을 청해보는데요. 독일의 뇌과학자 폴커 부슈는 자신의 책 밤의 설계자에서 하루를 바꾸는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 마지막 생각을 하는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잠들기 전 시간을 반드시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음접풍이 끝난 후 잠들기 전까지 뭘 해야 하는지 이 밤의 설계자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요함 찾기인데요. 우리가 자려고 누웠지만 메시지 확인하고 쇼츠 보면서 결코 쉬운 게 아닐 때가 많죠. 고요함은 그 모든 걸 멈추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요해졌다면 두 번째는 그 고요함에 상상력을 심어야 하는데요. 상상력을 통해 생각을 온전히 풀어놓고 내일의 계획을 벗어나 자유로워지면 한층 더 창의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상상력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독서에 몰입해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내면 된다는데요. 혹시 독서가 힘들다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떠올리는 뭐 오디오북이나 라디오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행복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경험한 일을 적어보면 뭐 모든 게 다 좋진 않겠지만 작은 행복의 순간들은 꼭 담겨 있잖아요. 그 행복의 순간을 안고 따뜻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요. 다음 날까지 영향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제 오늘 밤엔 고요하게 상상하다가 행복을 발견하면서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루이스 터커가 부른 Midnight Blue였습니다. 독일의 뇌과학자 폴커 부슈라는 분의 책 밤의 설계자가 있는데 이 책에 등장한 내용에 따르면요.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왜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밤 시간 보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 밤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나의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어젯밤에 잘못 보낸 건가? 뭐 이런 그 생각,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보통은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쇼츠 같은 거 SNS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영상들 보고 막 이러면 뇌가 쉴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할 틈이 없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영상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고요하게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담아주는 그런 밤시간 보내면 그 행복한 기분이 그 다음날까지 쭉 이어진다는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밤시간은 다음날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좀 조용히 좀 쉬게 해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밤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공다영님께서 고요하게 상상 행복을 발견하면서 꿀잠 언박싱 듣는데 제 얘기인 줄 알고 깜놀이요. 요새 자기 전 책 세 권 딱 10쪽씩 읽고 바로 침대에 눕거든요. 그럼 너무 독서 몰입했다고 금방 잠들어요. 네, 다영님. 10쪽씩 읽으면 상상 한 일만 하면은 책을 덮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자기 전에 책 세 권을 각각 10쪽씩 읽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책 세 권을. 야, 저는 책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권 읽기 시작하면 그 책에 몰입해야지 뭔가 내용이 다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겹쳐서 중복되게 못 읽거든요. 다영님 같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몇 권을 한꺼번에 쭉 읽으시는 분들. 그런 것도 능력인 것 같아. 홍자영님께서 쭝디 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떠올릴 행복한 순간은 음접풍 통해 쫑디 목소리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인사 전하는 지금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물 자주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영님. 자영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됩니다.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음악의 발견,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0: 네. 아니,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후쿠오카 3박 네. 4일로 여행 다녀왔습니다.
0: 효도 여행?
1: 효도 여행이긴 하죠. 근데 네. 가게 된 이유는 네. 아버지 그 항공 마일리지를 써야 돼가지고
0: 묻어갔구나.
1: 묻어갔기 때문에 이게 효도인지 뭔지.
0: 아유,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것 자체가 효도죠.
1: 네, 그건 그래요.
0: 진짜.
1: 가서 뭐 본 기억보다 네. 지도를 계속 보면서 길 찾아서
0: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아유. 즐거운 여행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럼요.
0: 맛있는 했습니다. 거 많이 드셨고.
1: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다만 조금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고생한 거 빼고는 다 재밌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나라도 꽤 더운 날씨였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나마 비가 내리고 나서 좀 시원해졌는데 예진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엄청 더웠다고.
1: 어떻게 사나 싶어요.
0: 지금 전 세계가 약간
1: 네, 불에 타고 있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참. 어쨌든 여행도 다녀오셨고 또 오실 때 또 잊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걸 막 사 오셔가지고
1: 하필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소식을
0: 아니 근데 이 과자 몇 개는
1: 이러면
0: 바로 망하는 거긴 하지만 예지님이 특별히 맛있는 과자를 사 오셨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딱 이것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걸로.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음악 들려주실래요?
1: 네. 저는 최신 음악들은 제가 뭐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거나 하는 이유들로 좀 일부러 찾아 듣는 편이긴 한데요. 장거리 운전해야 될 때는 제가 옛날 음악들을 좀 많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옛날 사람의 드라이브 뮤직이라는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만 듣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 차에 동승자들이 타면은 제 네.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 네 덕분에 추억 여행을 한다 하실 만큼 그게 옛날 좋은 음악들을 제가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옛날 음악 들으면 최신 음악 들어서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저는 옛날 음악 들으면 그냥 별 생각하거나 뭔가 충격을 받거나 뭐 자극을 받거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우연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어떤 제 어떤 순간들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 옛날 영화를 잘 찾아보듯이 옛날 음악도 잘 듣습니다.
0: 네.
1: 근데 네.
0: 네.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1: 네.
0: 그러면 오늘 틀어주시는 음악들 익숙하면
1: 네.
0: 옛날 사람 되는 거야? 살짝 그게 걱정되네. 나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건가? 야 요거 약간 음악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둠칫둠칫 할 텐데 드라이브 뮤직이라고 하니까 이거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어떤 곡들인지 네네. 기대는 됩니다.
1: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부터 이게 레트로 열풍이 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80, 90년대 음악들을 저희만 듣는 게 아니고 이 80, 9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20대 젊은 사람들도 이 시대의 노래를 되게 즐겨 듣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하다 보면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음악을 막 연습해서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 네. 이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서 연습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뭐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0: 그쵸.
1: 있으세요.
0: 그쵸.
1: 그러면 가끔씩 이 친구들이 엄마 옷장을 열어서 옛날에 엄마가 대학교 때 입던 옷, 신발 이런 거를 발견했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하고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옛날을 떠올려보면 엄마가 막 엄마 젊을 때 입던 옷을 입으라 그랬으면 저 막 신경질 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입냐고. 그게 세대 차이잖아요. 엄마가 듣던 음악들은 뭔가 좀 옛날 음악. 촌스러운 음악, 지금 듣지 않는 음악 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 엄마, 아빠와 자식이 듣는 음악이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들려드릴 이 드라이브 뮤직들도 젊은 분들도 즐겨 들을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그나마 조금 위로가 돼요. 내가 이 노래 좋아했어도
1: 그럼요.
0: 전혀 촌스럽지 않거든.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자 네. 그럼 첫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첫 곡은 노영심 씨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네, 92년에 발표된 노영심 씨의 정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근데 그 노영심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생각해보면 90년대 하면 보통 가수들이 뭔가 폭발적인 가창력, 막 고음도 잘 내고 성량도 풍부하고 막 이런 가수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뭔가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담백하게 노래하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30년이나 흐른 곡이니까 지금은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막 이런 부분. 전화번호 이제 못 외우잖아요. 사실. 가족번호도 외울까 말까인데. 네. 그리고 같이 걷던 한강 인도교의 뭐 철조 아치가 6개인지 7개인지 이런 대목이 있는데 한강 인도교가 어딘지 아세요?
0: 알긴 알죠.
1: 아 그렇구나. 네.
0: 인도교라는 그 말을 잘 안 쓰죠. 네네. 이제.
1: 한강대교의 옛날 이름이 한강 인도교였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어쨌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요즘 세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쵸. 그런 가사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그래서 그런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첫 곡으로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함께 들을 텐데 이 노래 듣는 동안 우리 남예진님께 궁금한 점 또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반응 좀 볼게요. 홍장님께서 흠이 좋네요라고. 네. 옛날 분. 홍장님 옛날 사람 인정. 양수정님께서 근데 저런 남자 너무 피곤해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양수정님께서 살짝 저는 옛날 사람 아니에요라는 어떤 강한 부정의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변진아님께서 일단 다 모르는 곡이네요. 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변진아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앨범에 꿈에 본 겨울이라는 곡이 있는데 변진섭 3집에 먼저 수록되어 있었는데 노영심님 앨범 버전이 더 근사하고 아름다워서 참 좋아요. 겨울에 잊지 않고 신청할게요. 이렇게 바로 커밍아웃을
1: 네.
0: 해주셨네요. 누구보다도 꿰고 있는 변진아님. 옛날 사람 인정. 네. 아니 우리 남예진님 생각은 어때요? 이 가사, 이 노래 속에 이런 남자를 만약에 만난다, 어떨 것 같으세요?
1: 사실 좀 집착적으로 기억하는 건 있지만 이게 단지 기억만 잘한다기보다는 좀 배려심이
0: 그렇겠죠.
1: 있는
0: 예.
1: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1: 네, 뭐
0: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1: 네.
0: 뜻이라는 뭐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1: 네.
0: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너무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와 이건 좀 심하다 이런 글들이 중간중간에 보여요. 저는 이 가사 지금도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지하철 1호선하고 4호선에서 표정이 달라져요? 왜일까? 왜 달라지지? 뭐가 다르지?
1: 그러게요. 1호선, 4호선 뭐가 다르죠? 1호선이 조금 더 오래됐나요?
0: 이게 잘 이해가 잘안 되네. 요거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목욕탕 전기 휴일을 왜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게 여자친구 동네 목욕탕 전기 휴일을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되지?
1: 여자친구가 목욕탕에 자주 가나 봅니다. 얘가 오늘은 목욕탕에 갔겠구나.
0: 그것도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이것도 궁금해요. 예지님은
1: 네.
0: 쌈 싸서 먹을 때 쌈장을 바르고 고기를 얹으세요? 아니면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바르세요?
1: 고기를 얹고 쌈장을
0: 그죠?
1: 발라야겠죠. 예.
0: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
1: 그러네요. 쌈장을
0: 쌈장을 먼저 바르고 고기를 얹으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1: 있을 수
0: 제가
1: 있겠네요.
0: 보기엔 노영심 선배님이 아마
1: 그렇게
0: 쌈장
1: 하시나
0: 먼저
1: 보다.
0: 바르고 고기를 얹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어쨌든 참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랑을
1: 네,
0: 받았었어요. 이 가사도
1: 맞습니다.
0: 굉장히 재밌는 가사여서 많은 분들이 가사 때문에도 이 노래를 참
1: 네.
0: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세대들의 기준으로 이 가사를 다시 쓴다면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1: 그러네요.
0: 4559님께서 1호선은 복잡하고
1: 아,
0: 오래된 기차고 4호선 시원한 새 기차였습니다라고.
1: 옛날 사람께서 답변을.
0: 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4559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가 잘안 갑니다. 네, 그 안에서 표정이 바뀌는 거 그런 것까지 눈치채야 하는 건지 참 좋은 남자친구가 된다는 건
1: 어려운 일이죠.
0: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음악의 발견. 오늘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여름 저녁을 즐길 수 있는 옛날 사람의 드라이브 뮤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다음 곡은 푸른 하늘 5집의 수록곡인 자아도취라는 곡입니다. 제가 또이 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 유영석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0: 네.
1: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놓고 서로 내가 더 잘났어. 그래서 저 여자는 내가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막 싸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당사자 여성이 등장해서 그래? 하지만 나는 너네 둘 다 난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반전이 있는 게 되게 웃긴데요. 그 유영석 씨 말고 송경호 씨라는 그 멤버분이 중간에 이렇게 유영석 씨 보면서 형은 뭐 잘났어 그 얼굴에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0: 그러니까.
1: 네.
0: 둘이 정말 친한가 보다 모르겠어요.
1: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 하던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유영석 씨가 피아노 치고 있으면 그 옆에 그 송경호 씨가 당시에는 굉장히 낯선 악기였던 콘트라베이스를 이렇게 연주를 아마 저는 그 당시에 큰 첼로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유영석 씨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90년대 대표하는 또 작곡가이시기도 하죠. 뭐 겨울바다, 눈물 나는 날에는 7년간의 사랑, 네모의 꿈 등등 너무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특히 사랑 그대로의 사랑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레이션이 나오는 순간 다들 막 쓰러졌죠. 너무 슬퍼서. 그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음악에 대한 소감 전해주셔도 되고요. 남예진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2: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in the vaults of the theatre.

0: 네,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
1: 네.
0: 듣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참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1: 네.
0: 아니 노래 이렇게 듣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한번 있네요.
1: 아,
0: 되게
1: 그래요?
0: 재밌다.
1: 오.
0: 저 대학교 1학년 때,
1: 네.
0: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신입생이었잖아요.
1: 네.
0: MT를 갔다가 왔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선배가 아주 까마득한 선배였어요.
1: 네.
0: 선배가 저를 따로 불러요.
1: 네.
0: 그러더니 저를 딱그 벽에 딱 몰아붙이고 나서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걔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중에 아주 그 미모가 출중한 그런 동기가
1: 네.
0: 있었어요. 근데 딱히 제가 걔를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1: 네.
0: 그냥 예쁜 동기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너 좋아하냐고. 아니 선배님 제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넌안 돼. 정말 딱이 대사 그대로 했어요. 넌안 돼. 예, 그러고서
1: 얘가 너무
0: 말았는데. 그러고서 말았거든요.
1: 그거 어떻게
0: 갑자기
1: 되셨어요, 두
0: 그때 생각,
1: 분은?
0: 두 분은 사귀었어요.
1: 어머,
0: 두 분은 커플이 됐죠, 나중에. 그
1: 그렇구나.
0: 선배의 아주 그냥 적극적인 대시로 제
1: 네.
0: 동기였던 그 친구와 이제 커플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서, 갑자기 이 노래가,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하면서, 1189님께서 오늘 선곡해주신 모든 노래를 알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1: 아우,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189님. 당첨! 우리 유영진님께서 크크크 자아도취 추억돋아요. 30년도 지난 노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부르는 중. 지금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신기하네요. 네, 영진님. 받아들이세요. 홍장희님께서 30년도 지난 노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부르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이분도
1: 그러게요.
0: 똑같은 가수 그 글을 보내주셨네. 지금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네요라고 류영진님하고 자영님이 똑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지영님께서 푸른 하늘 자아도취 당시에 무지 많이 들었는데 송경호님은 콘트라베이스까지 꺼내시고 대단하네요. 그때 영성님이 꿈이 뮤지컬 작곡이란 말을 어디서 하셔서 일천한 저도 두리번 두리번 뮤지컬의 흔적을 찾아봤어요라고.
1: 그렇구나.
0: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곡도 약간
1: 네, 뮤지컬
0: 뮤지컬
1: 느낌이
0: 넘버
1: 나요.
0: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공당님께서 이 노래 가슴이 애리는 노래 제 기억에 유영석님이 연인과 헤어진 당일에 녹음했다고
1: 어머.
0: 들은 것 같아요라고. 네. 당시에 뭐 유영석 선배님은 아마 많은 연인들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셨던 때였어서 네. 뭐 많은 곡들이 그런 곡들이 아닐까. 유영석 선배님이 진짜 인기가
1: 아,
0: 많으셨거든요.
1: 진짜요?
0: 정말 인기 많았어요. 진짜. 와, 부럽습니다, 영석이
1: 네,
0: 형.
1: 부럽습니다.
0: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 들어도 즐겁고 좋은 옛날 사람의 드라이브 뮤직들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 또 뭔가요?
1: 네, 세 번째는 박진영 씨의 날 떠나지 마입니다.
0: 아유.
1: 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여러모로 특별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0: 그쵸.
1: 외모 자체가 뭔가 이렇게 흔한 뭐 잘생기거나 뭐 이런 흔한 연예인의 어떤 외모가 아니라는 점이 그랬고요.
0: 맞아요.
1: 또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0: 댄스 가수가 그때는 흔치 않았어요.
1: 흔치 않았었어요.
0: 네. 그리고 뉴잭스윙, R&B 이런 장르들 자체도 흔치 않은, 우리 가요신에서 흔치 않은 장르였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1: 네.
0: 특히 옷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 입으셨는데 그 비닐 옷이 아직도 회자가
1: 투명한 점이
0: 인터넷에
1: 찍기만
0: 하면 나오는데요.
1: 네.
0: 어느 방송에서 이제 소원이 있다면 그 사진 하나만 좀 없애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안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0: 원래는 작곡가가 꿈이셨대요.
1: 네.
0: 근데 이제 본인의 노래를 불러줄 사람을 못 찾아서 직접 이제 가수가 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 떠나기 지마가 발매되기 전에 이 곡을 갖고 여러 곳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1: 맞아요.
0: 이수만 씨를 이제 만나서 오디션을 봤을 때 아,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곡만 안 팔래라고 물어보셔서 막 소리를 치면서 오디션장을 나와버렸다는 일화가 네, 유명합니다.
1: 아우 참 그런 일화 하나만 봐도 박진영 씨가 얼마나 대단한
0: 그럼요,
1: 아티스트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신인 작곡가인데
0: 네.
1: 오디션 보러 갔다가 이수만 선배님이 곡만 안 팔래? 이랬으면 저는 사실 제 곡이라도 이렇게
0: 그쵸,
1: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0: 네, 네, 네.
1: 누가 부를지만 확인하고
0: 네,
1: 적당하면 진짜 드렸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와, 근데 진짜 박진영 씨는 굉장히 남다른 네. 아티스트임에는 확실해요, 정말.
0: 꿈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지 가수만 하신 게 아니라 뭐 프로듀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또 최근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런 걸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K-POP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시죠.
1: 아우, 진짜 이 K-POP이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0: 네.
1: 저는 박진영 씨의 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1: 박진영 씨는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가셔서 직접 그 미국 팝시장을
0: 맞아요.
1: 공략하려고 뚫어보려고
0: 원더걸스였죠.
1: 직접 본인도 뛰셨잖아요.
0: 아 맞네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원더걸스 전에 본인이 하셨던
0: 네네네.
1: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행착오들 모두가 다
0: 네.
1: 무모한 도전이라고.
0: 네네, 그렇죠.
1: 다들 말렸다고
0: 네.
1: 알고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용기 있게.
0: 그렇죠.
1: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왔고 원더걸스도 그렇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0: 네.
1: 그게 K-POP을 그 미국 팝 시장에 알리는. 어떤 그 초석,
0: 그쵸, 그쵸.
1: 초석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
0: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입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그 시작을 알리는
0: 네,
1: 곡이라고
0: 그렇죠.
1: 할 수 있겠죠? 박진영의 전설이 시작된 그 노래, 날 떠나지 마, 함께 듣죠.

0: 아, 참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이 곡은 시작하는 그 전주부터 사람 기분을 마음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드는 참 멋진 곡입니다. 9203님께서 아, 나 왜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좋은 음악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홍장님께서 홍자영님께서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그냥 자동 재생이 되는 곡이지요. 크크이라고. 네, 우리 자영님은 이 사연으로
1: 네.
0: 우리 제세대라는 걸 인증을 해주셨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요즘에 안 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오디오. 이거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이거든. 요즘 친구들은 이런 말 안 쓰지. 요즘에 만약에 쓴다면 안 봐도 MP4, 안 들어도 MP3 뭐 이렇게. 요즘에 비디오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자영님 환영합니다. 제 세대입니다. 0732님께서 종대님 늦은 출첵합니다. 예지님 덕분에 저 오늘 노래방 가려고 합니다. 우리 0732님은 매주 게스트들만 나오면은 덕분에 노래방 가요. 덕분에 노래방 가요. 지난번에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
1: 네.
0: 뭐 굳이 이렇게 핑계 안 대시도 이해할게요. 노래방 가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럼요.
0: 네. 변진아님께서 박진영님 데뷔하실 무렵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아, 우리 변진아님 또 역사 고정 들어가시네요.
1: 네.
0: 역사를 너무 꿰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너의 뒤에서 이 노래가 삽입됐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서 느낌 OST 샀는데 아니 거기 그 곡이 없는 거예요. 결국 박진영이란 신인 가수가 부른 노래라는 걸 알고 테이블 샀는데 이 곡이 첫 곡이었어요. 얼마나 새롭고 좋던지 너의 뒤에서는 B면 첫 곡이었던 걸로. 네, 하시면서 가로 열고 옛날 사람이라고 가로 닫아주셨습니다. 네, 이 추억 자체가 참 오래전 추억이라서. 네,
1: A면 B면. 네. 진짜
0: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변진아님의 사연 자체가 그냥 추억을 새록새록 돋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진경님께서 개인적으로 박진영님 노래는 좋은데 아, 나 한 번씩 다들 전 제 이름 얘기하면 박진영으로 들으셔서 우와 가수 이름이랑 같네 이러는데 아니 진경이라고 정정해주면 홍진경님이랑 이름이 같구나 이러면서 진경 진영 참 웃퍼요라고. 네, 그래도 진경님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두 연예인 다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잖아요. 아,
1: 그쵸 그쵸.
0: 이미지가 좋은 분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다행인 겁니다. 혹시나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연예인하고 이름 닮았다고 그러면 참 정말 힘들어집니다. 다행으로 하세요, 진경님. 이계성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노영심님도 유영성님 노래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저도 나이 많음 테스트 합격인가 봅니다. 오늘 선곡이 좋아서 예지님 검색해보니 저와 동갑이셨군요. 며칠 후 7월 19일이 생일이시던데 생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라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야, 일단 개성님께서는 나이 많음 테스트 합격이라고 말은 해주셨으면서 은근히 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요라고 우리 예지님을 걸고 넘어지신 거야. 네. 사실 예지님은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성님도 동갑이라는 거 보니까. 네. 개성님 축하드립니다. 옛날 사람 탈락. 네. 그리고 야, 예지님 생일이 7월 19일이세요?
1: 네.
0: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
1: 안 남았어요.
0: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1: 그러네요.
0: 뭐 하실 거예요?
1: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아마 일을 할 것 같은데요.
0: 최고의 생일이네. 네. 네, 가수들은 생일에 일 있으면 최고예요.
1: 그럼요.
0: 아유, 참. 미리 축하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생일 되시겠네요.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오늘은 드라이브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멋진 옛날 사람들의 음악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곡인지.
1: 네, 이번에도 노영심 씨의 작사 작곡 인 곡입니다. 변진섭 씨의 희망사항이에요.
0: 네.
1: 옛날 사람 중에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0: 네.
1: 네. 그만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0: 네.
1: 굉장히 여성분들의 원망을 살 법한 구절이 너무 많은 그런 곡인데요.
0: 음흠.
1: 근데 사실 이런 음악들을 들을 때는 그 곡이 나왔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0: 아니 아까 그 노영심 씨 곡에
1: 네.
0: 어떻게 보면 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이
0: 곡이 먼저 나왔고 이 가사 때문에
1: 네,
0: 노영심 씨가 그 노래 그
1: 가사에
0: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를 네. 아마 연작처럼 맞아요.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뭐 변진섭 씨가 이 노래 가사 가지고 많은 핀잔을 들으셨다면 노영심 씨도 만만치 않게 핀잔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희망사항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1: 맞아요.
0: 노래죠.
1: 네.
0: 가사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마 자동 재생되는
1: 그러실 것 같습니다.
0: 노래가 아닐까. 이 곡은 딱히 뭐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았고
1: 네.
0: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죠.
1: 네.
0: 변진섭 씨 이 앨범이 엄청난 히트를
1: 완전히
0: 했었어요.
1: 히트를 했고요. 근데 네. 이 곡을 노영심 씨가 처음 가져왔을 때
0: 네.
1: 그때 노영심 씨가 학생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직접 들려주셨는데 변진섭 씨 생각에는 좀 동요 같고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거든요.
0: 네.
1: 예, 노영심 씨가 이렇게 반전으로 노래를 하시는 그 부분이 재밌어서 부록처럼 이 노래를 실어야겠다. 하지만 이번 앨범 말고 다음 앨범에 실어야겠다고 했더니 노영심 씨가 아 오빠 그럼 오늘 이 곡 안 하시면 이 곡 문제 오빠한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남줄 순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앨범에 실으셨다는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도 그 에피소드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문세 선배님이 불러주시는 희망사항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1: 그러게요.
0: 항상 해봤는데 정바지와 자로 이렇게 부르면 약간 이 노래는 느낌이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곡은 이 변진섭 선배님이 잡아가신 게
1: 네, 맞아요.
0: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상상이 되세요? 이문세 선배님 목소리로
1: 상상이
0: 희망사?
1: 안 됐는데 지금 쭝디가 하시니까 상상이 가요.
0: 네, 참 이 변진섭이라는 엄청난 가수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준 그런 노래가 바로 이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래는 한 곡 더 준비를 해오셨는데
1: 네.
0: 이 노래를 끝곡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죠? 변진아님께서 변진섭 씨 전성시대에 이 흔하지도 않은 이름이 앞 두 자가 같아서 너 변진섭이랑 친인척이냐는 얘기를 정말 얼마나 들었는지 두 글자 모두 한 자도 다르더라는 이라는 네, 오늘 이름에 얽힌
1: 그러네요.
0: 에피소드들이 많네요. 네. 이지영님께서는 별걸이랑 이란 별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랑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 곡이 참 그러니까 사연을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지 한참 고민했네요. 이지영님께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님.
0: 박진경님께서 희망사항 나도 희망사항 많지만 현실은 그 희망사항과 정반대인 사람과 살고 있는 듯 크크크크크 네. 진경님의 이 크크크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다는 그런 크크크크이네요. 정말 아유 참 김수정님께서 30분 더 연장하이소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정님 공중파입니다. 우리 공중파예요. 너튜브 아니에요. 공다영님께서는 크크크 저는 공지영 작가랑요 라고 다들 그냥 난리가 났네요. 네. 자 남예진님은 뭐 없으세요?
1: 저는 남씨였기 때문에 네. 사실 친구들이
0: 남성?
1: 아니요 남진 남진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0: 네. 저 저는 참고로 김형중이었잖아요.
1: 네.
0: 절에 계신 분들하고. 자, 그러면 이 시간 끝곡으로 변진섭의 희망사항 들려드리면서 우리 남예진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1: 네.
0: 좋은 음악들 즐거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of you. I dream, dream day and night of you. And I scheme,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소할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제 기세를 제대로 펼치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밤에는 좀처럼 식지 않는 열대야까지. 어젯밤 잠 좀 잘 주무셨어요? 라는 인사가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얼음 동동 띄운 보리차 한 잔도 좋고 잠들기 전 선풍기 방향을 살짝 이리저리 그리고 적셔진 타월을 그 위에 척 얹혀놓는 거 나만의 노하우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 있더라 하는 생활의 지혜가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연기가 부른 바다로 간다 듣고 왔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상상하게 하는 노래 멋졌습니다. 신나는 노래. 네, 예, 뭐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이 좀 쉬어졌나요? 네, 뜨거운 여름은 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 속 지혜를 함께 나눠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 그리고 무더운 날에도 마음만은 시원하게 지켜준 뭐 작은 행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함께 들려주시면 우리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게 뭐 좋은 거라면 내가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100원에는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톡에 올려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 7월 7일부터 벌써 시작이 돼서 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2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오솔길 즐겨 듣는다고 또 답해 주실 수도 있겠죠. 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무슨 소정의 선물도 주시나 보더라고요. 예, 참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올려진 것 볼까요? 이기형님, 네. 오늘은 아들 미술 교육 들여 보내고, 저는 효창 공원에 와서 산책하면서 출석합니다. 와, 공원에서 또 산책을 하면 좀 땀도 좀 나긴 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나무도 보고, 뭐, 공원이 또 한적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마음도 쉬어가고, 좋은 시간이네요. 거기에다가 또 귀는 라디오. 예, 기도의 오솔길을 조용히 지금 듣고 계시니, 아유, 고마운 시간이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약간은 구름은 꼈지만 그래도 더운 오늘, 예, 더워요. 네. 저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일을 마치고 명동 평방으로 가기 전에 함께 듣습니다. 평화방송으로 가는 이유는 호호호. 라디오 공개 방송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요,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자기 전에 찬물 한잔 마시고 자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좀 냉수를 좀한컵 드시고 자면 몸이 좀 열기가 좀 식죠. 아무래도 네, 좋은 방법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셔도 좋죠. 바람이 환기가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열대가 되면 바람도 막 후끈후끈한 바람이 막 들어오면 저희는 또 거꾸로 낮에도 그렇고 너무 뜨거운 날에는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유입되는 그 뜨거운 공기가 차단돼서 오히려 방 안이 조금 더 시원한 시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온기가 조금 덜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데 예. 평방 오늘 시신우신 공개 방송 하잖아요. TV로 또 녹화도 되는 모양 같은데요. 예, 아무튼 잘 오셔서 참가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나빔 노래입니다. Come Out.

노래네요. 우리 두 번째 들은 노래도요. 예, 미카엘님이 오셨네요. 네, 저는 땀을 흘리면 오히려 시원해지더라고요. 호호.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도 뭐 수녀원에서 열심히 부엌 일을 한다던가 무슨 일 하면 땀 철철 흘리죠. 그러고 나면 오히려 시원하다. 노폐물이 땀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뒷말이 재밌네요. 저는 셰프입니다. 슬럼프가 와서 다른 직업을 찾을까 하다가 놀 수는 없고 해서 일부러 가락시장 농산물 센터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식재료는 익숙하다는 생각이에요.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 그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손목에 축적된 피로가 통증이 돼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처음 쉴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수도자분처럼은 못하더라도 집에서 피정을 하자는 생각으로 난방제, 성지, 그리고 집 바로 앞 본당으로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면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와, 셰프님이셨어요. 요즘에 셰프님 하면 막왜 그런지 되게 좋아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멋들어지게 음식 만들어서 착 이렇게 손님들에게 내놓는 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도 좋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이 엄청 따라오죠. 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지적인 것까지도 따라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뉴를 늘 항상 새롭게 이렇게 또 개발을 해야 하니까요. 아, 그래도 이제 몸이 좀 힘드셨군요. 식자재 재료 엄청 무겁죠. 저희도 일주일에 한번 시장 갔다 오는데 가락동 시장 같은 시장 다녔네요. 갔다 오면 막 박스 뭐 이런 거 일주일 거백몇 명이 먹을 걸 이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말 무거워요. 근데 그걸 이제 직업 삼아서 그런 걸다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면 정말 손목이 엄청 아프겠네요. 그래서 좀 쉬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정하는 마음으로 예, 난방제 성지도 또좀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본당에서도 또 아우 본당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아무튼 좋은 암즉 뭐라 그럴까요? 소식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메니카님, 네, 오늘도 우리 손녀들 안젤라, 스텔라가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아, 이게 하원을 기다리고 있군요. 이제 픽업하느라 오늘 저녁 메뉴는 별 천사가 좋아하는 떡볶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힘든 나날이다가도 애들이 하교할 때쯤이면 새로운 기운이 난답니다. 아이들이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저는 뭐 학교 앞에까지 또뭐 애들 데리러 가셨나 싶었는데, 아, 떡볶이.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 떡볶이가 또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그 매콤한 맛에 또 매력이 또 있나 봐요. 예, 하여튼. 또 저녁 시간도 재밌게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 베드로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내일부터 연휴라서 기분이 설레네요. 그러게요. 빨간 날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또 다시 빨간 날로 돼가지고 예, 쉽니다. 예, 그래서 다들 연휴죠. 금, 토, 일. 아유, 다들 어디로 갈까? 뭐 궁리하고 계실까요? 이미 계획하신 분들은 또 오늘 뭐 떠날 준비하느라 바쁘실 분도 계시겠는데, 예, 모처럼 쉴 때는 정말 몸도 쉬고 마음도 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성인이 된 다음에 혼자 살면서 돈이 없어서 선풍기도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더위는 웬만하면 잘 버틴답니다. 그래서 40도가 훌쩍 넘어도 그냥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티다가 저녁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바짝 행복해져요. 옛날엔 등목 많이 했죠. 할머니가 엄마가 아이들 주르륵 이렇게 엎어지게 뭐랄까 엎디라고 해놓고는 그 바가지 물로 등에다가 쫙쫙 끼얹어준 등목도 생각이 나네요. 아, 그거 진짜 왜 그렇게 좋았죠? 지금은 뭐 샤워기가 다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그렇게 등록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추억이네요. 참 아름다운 추억이요. 네, 티나님, 네 남편 안토니오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끓입니다. 와, 안토니오님 생일이시군요. 안토니오가 냉담 풀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간 나가겠죠. 그럼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고 남편에게 잘 해드리세요. 그러면 감동받아서 성당 나가려고 할지도 모르죠. 네, 오늘 축일이 아니라 생일이신 우리 안토니오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맛난 미역국 드시기 바랍니다. 예, 8966님, 아이고 재미나는 얘기네. 샤워하고요, 부동자세로 있다가 자면 꿀잠 자요. 네, 샤워하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면 아주 꿀잠 주무신답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023님,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저는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이 최고 같아요. 와, 정말이네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네요. 땀 뻘뻘 흘리고 그럴 때는 정말 선풍기 바람, 물기가 있는 몸으로 선풍기 바람 좀 쐬는 게 시원하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선풍기 없는 거 상상도 못하겠네요. 네. 938 하나님, 저는 저녁 문화마당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무알콜 맥주 한 잔. 와, 아, 더 더워지지 않나요 맥주가? 그럼 요즘 축구 경기 보면서 보냅니다. 시원하더라고요. 기도의 요석길 11시 제방도 들으면서요. 아유 멋져요. 네, 11시 제방까지. 네, 방울토마토 깻잎 화분에 심어서 기른 것 첫 수확이에요. 형제 갖다 주려고요. 와, 이런 또 사진. 아이고 너무 예뻐요. 깻잎 위에 방울토마토 세 알 찍었네요. 빨간색이 정말 대비된 색이네요. 초록과. 무슨 구슬. 정말 이게 무슨 보석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는데 또 첫 수확을 하셨군요. 예. 아유, 또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가져다 준다고 하니 또 그 마음이 또 참 아름답네요. 네. 고맙습니다. 에어로빅도 열심히 하고 또 예, 무알콜 맥주도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6746님. 네. 오늘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맛있는 점심 함께 하면서 밀린 안부도 묻고 집에 들어가는 길 가는 길에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친구야. 그동안 투병 생활 잘 견뎌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 챙기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와, 좀 편찮으셨던 분을 만나셨군요. 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셨으니 하실 말씀도 참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건강들 하시고요. 자주 좀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5162님 사연 만나봅니다.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한 달 전에 절친 동료가 암투병 끝에 하늘로 가고 나서 제가 긴 터널에서 너무 힘들어서 많이 아팠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너무 아파서 한의원 침치료 후 탕약도 복용하고 이제야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루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하고 일상에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가족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162님, 사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해졌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잠시 정차해서 보내주신 짧은 기도 요청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달 전, 사랑하는 절친 동료를 떠나 보내신 슬픔도 아주 깊으실 텐데, 그 충격 속에서 몸까지 크게 아프셨다니, 긴 터널을 지나오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탕약을 드시고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눈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신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참큰 울림을 줬는데요. 그 감사의 마음이 아마 회복의 힘이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분명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5162님과 또 절친 되시는 분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자비로우신 주님, 한달전 사랑하는 벗을 당신 품으로 보내드린 이의 슬픔을 당신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남겨진 그리움과 허전함을 당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하늘나라에 간 소중한 영혼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빛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이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희망이 되고 희망이 다시 삶의 용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함께 들으면 참 좋을 노래 같은데요. 예, 박선우가 부릅니다. 예, 나는 원합니다. 예,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으로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보겠습니다. 네, 푸른하늘 사무엘님, 네, 기도를 청하신 사연자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은총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분명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실 거예요 하셨네요. 아, 맞아요. 근데 참 슬픈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게 참 오래가죠. 특히나 사별을 하게 되면 그런 건 참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2037님, 내 친구를 떠나보낸 마음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오래전에 한 친구는 병으로 인해서 또 한 친구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때는 많이 슬프고 매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유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 마음 아픔 속에도 예, 그리고 몸도 아프시다니 빨리 쾌유하기를 빌어요.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품 안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예,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어서 만약 기분이 언짢을 때는 잠시 멈추고 좀 쉬었으면 하네요. 릴렉스 하시랍니다.

환자님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화살기도 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청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선풍기 날개를 닦을 때 섬유 유연제와 물을 희석시켜서 닦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와, 그렇겠네요. 섬유 유연제는 먼지가 들러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에다 희석시켜서 이제 만약에 걸레 같은 걸로 닦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먼지가 덜 붙으니까 청소는 조금 늦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건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선풍기 들여놓을 때 또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긴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주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피어나게 하시고 짜증보다 미소를 먼저 건네게 하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들판에서 공사 현장에서 거리와 시장에서 애쓰는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소서.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평안한 쉼을 선물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과 더위를 견디는 환자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당신의 위로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시원한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친 이웃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뜨거운 여름도 당신이 허락하신 계절임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나 사랑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로의 찬미 받으소서 듣고 왔습니다.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8487님, 네, 어서오세요. 오솔길 자주 들으니까 이제 몇몇 형제 자매님들 소식은 반갑고 그러네요. 하트를 날려주셨네요. 예, 자주 듣다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이제 또 떠오르고 소식도 좋고 그렇죠. 예,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요즘 한국에 갔을 때 요즘 따라 마음이 힘들다는 올케랑 같이 성모당에 갔었어요. 불교 신자인데도 초대를 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올케의 이름을 살짝 지향으로 올렸고 성모당에 올케의 이름이 울려 퍼질 때 올케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답니다. 아, 네, 미사 지향을 넣어주셨군요. 고맙게도 함께 묵주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렸는데 미사가 끝나고 올케가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엇인가 뭉쳐있는 것 같았는데 미사를 드리는 중에 그것이 흩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마 미사를 드릴 때 제 이름을 올려서 그런가 봐요. 그때 문득 성모님과 예수님의 차별 없는 지극한 사랑을 생각했답니다. 돌아가신 친구분의 영혼도 사연자님도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또 참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성모당 가서 또 미사 지향까지 넣어주셔서 그 불려진 이름에 또 가슴이 뻥 뚫어진 것 같은 너무나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이것도 참 은총이네요. 뭐라고 표현 못하는 이 체험이죠. 그래서 미사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느끼고 이분은 후에 좀 뭐 지금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천주교 신자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탄생. 냉장고 앞에서 여름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을 닫고 돌아서면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아,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했지. 다시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냉장고가 너무 시원해서 잠깐 피서를 다녀온 거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지도 잊은 채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듯 깊게 숨을 한번 쉬고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려 보라는 말입니다. 잠깐 멈춘다고 삶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잠깐의 쉼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채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냉장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수녀원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얘기라서 재밌네요. 저는 주방당번일 때는요. 잠시 시원한 냉기를 느끼기 위해서 식자재 냉장고 안을 들락들락 들락날락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네요. 예, 적당히 지혜롭게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노래가 부르는 멈추고 나니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론이 방송되는 것은 7월의 중순이겠지만 지금 강론을 쓰고 있는 저는 6월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제가 있는 이곳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시험뿐만 아니라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러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모두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지낼 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신자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 지내게 되어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었는지 전보다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방학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가족의 삶을 위해서 매일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부모님들, 모두가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들이 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은 세상의 짐들을 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선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오직 당신의 말씀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나의 짐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이 지우는 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는 때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당연히 내가 계속해서 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레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살필 여력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쉬어갈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쉬었다가는 뒤처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잠시 쉬어간다는 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아침에 방송을 들으신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에 또다시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나를 벌써부터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녁에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빠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놀 때는 별다른 계획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 모여 앉아 몇천 원짜리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도 깔깔 웃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요즘은 밥 한번 먹자는 말도 지갑 사정부터 떠올리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망설여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약속을 줄이기도 하고 조금 더 가볍게 만날 방법을 찾기도 한다는데요. 생각해보면 친구와 함께한 좋은 기억은 꼭 비싼 식당이나 근사한 장소에서만 만들어졌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값비싼 한 끼보다 편안한 한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동훈아. 나와. 어,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제발.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심심해서 그래.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수 첫 곡으로 프라이머리 다이나믹 듀오의 잔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휴학 시기 때의 일이 좀 떠오르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통장에는 한 6만 원 정도가 있었나요? 그래서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동안 누가 밥 사주는 자리가 아니면 사람 자체를 안 만났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신부님께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삼겹살에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둘이 만나도 10만 원이 쉽게 나가니까 예전보다 만남이라는 게 확실히 좀 더 부담스러워진 느낌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느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꼭 비싼 맛집을 찾아가기보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헤어지는 만남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무엇을 하는지보다 누구와 하는지에 따라 좋은 시간으로 남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오늘도 라고비와 함께하는 이 시간 부담 없이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5반에 어떻게 지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5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작은 누나가 오랫동안 조당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멀리한 지 꽤 된 누나가 다시 성당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계속해서 성당 출석을 권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대답은 매번 비슷합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에 비해 더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 누나의 말이 틀렸다고 잘라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수긍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형은 성당에 나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형과 함께 나올 수 있다면 누나도 조당을 풀고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나가 그 다리를 놓아주질 않으니 매형의 마음도 선뜻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누나가 이대로 주님의 품에서 더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조당 상태인 누나에게 성당 출석을 권유하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먼저 한 명의 신부로서 누나의 신앙을 이렇게 걱정하고 마음 써주는 동생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성당에 있으면서 사실 가족들 중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 써주는 가족이 요즘에는 더 없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나와서 더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연 안에서 따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 참 귀한 사랑이니까요. 먼저 사연에서 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아마 누나가 교회 안에서 혼인전차를 밟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한 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나에게는 성당이 단순히 나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뭔가 그것들을 다 다시 해결해야 되고 무언가 풀어내야 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앙인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실망도 있으실 테니까 자꾸 성당에 나오라는 권유가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국엔 기다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교회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들어보는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누나의 말을 반박하거나 성당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떻게 하면 그런 누나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내가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깨닫게 되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눠주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안에서 조금은 약한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또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계속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말은 어떻고 누나의 느낌은 어떤지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미션은 누나에게 성당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는 것보다 한번 온전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누나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나도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삶에서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 순간을 잘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언젠가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567님, 요즘 비 왔다가 갑자기 또 덥다가 습도는 높고 끈적해서

요즘 하루에 샤워를 두 번씩 하게 되네요. 출근 전에 한 번, 퇴근하고 한 번. 샤워할 땐 참 좋은데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좀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습도가 어마어마하죠. 그 영상에서 봤는데 동남아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습한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봤어요. 예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더위가 장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습도가 또 그렇게 된 거죠. 뭐 아직 우리나라의 상황을 우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참 그렇게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샤워할 땐 참 좋은데 또 내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또 에어컨을 키면서도 내가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면 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적당히 우리가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735님, 친구가 일본 여행 다녀오면서 기념품을 왕창 사다 줬어요. 제가 사랑하는 곤약 젤리도 1kg이나 사다 줘서 너무 행복해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참 사람 간 쌓이는 정 같아요. 일본 가면 다들 여러 가지로 많이 사오죠. 비어있는 가방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젤리나 이런 걸 막 좋아하진 않아서 일본에서 많이 사오진 않는데 근데 꼭 가면 주변 사람들 무언가 하나씩은 사다 줘야 될 것 같아서 사오곤 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거, 그것이 물품을 넘어서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게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이게 너무 불편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385님, 여름이라 큰맘 먹고 단발로 머리 잘랐어요. 목에 들러붙지도 않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다들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줘서 기분도 좋고요. 단발머리 최유리 버전으로 듣고 싶어요. 여름이 되면 우리가 한 번씩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볼까, 내가 조금은 더 시원하게 잘라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용기 내어서 잘랐는데 또 가끔은 그게 못마땅해서 다시 또 머리카락 기를 때까지 또 한참을 또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나의 변화한 모습을 잘 봐주는 또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잘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번 여름이 더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 많이 무더운데 그렇게 단발머리 자르신 거 잘 어울리시는 것도 너무 좋고 조금은 더 시원하게 이번 여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단발머리.

호노명을 듣고 어떤 보속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속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카펜터스의 Close to You 듣고 올게요.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 담아두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않나? 낮에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 이렇게 비가 계속 올 때는 엄마 장례식 때가 생각나. 상을 치르느라 나는 비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조문 온 친척이 날 보자마자 엄마가 딸을 두고 떠나서 엄마 마음처럼 비가 하루 종일 내리나 보다 라고 해서 비가 오는지 알았어. 며칠 후면 엄마 기일인데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그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 좀 더 좋은 병원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후회가 덜하진 않았을까? 엄마 그때 많이 아팠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 드렸는데 엄마만 살릴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느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네. 엄마 너무 아팠지? 사느라 너무 힘들었지? 나까지 너무 말을 안 들었지? 미안해. 살아있는 동안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 너무 미안했고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날게. 그곳에서는 아프지도 말고 행복해야 해. 엄마 사랑해. 우리 꼭 다시 만나.

애도의 시간이라는 게 딱 그 장례식장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또한 살아간다는 것 이제 그 순간들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무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은 더 잘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우리가 물론 그 순간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게 계속해서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서 그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더 우리가 더 기억할 수 있고 더 소중한 기억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기억하는 과거의 순간들이 또 우리의 오늘 하루를 떠받치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에 기대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하느님 곁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우리가 그렇게 다시 마주칠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마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속 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6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나눴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한 번뿐이었다면 그 사람들과는 인연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싶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상대에게 불필요한 존재라서 그런 것일까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외로움이 따라와서 괜히 울적해집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하고 싶은데 선뜻 함께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묻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고 멀어진 사람에게는 더더욱 꺼내기 어려워서 그냥 혼자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해진 사람들과 자꾸만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멀어지고 연락까지 끊기면 마음이 참 허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반복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무언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여러 친구들과 계속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도 하고 어느 순간 연락이라는 게 그냥 끊긴 관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요즘 그 나이대가 되었을 때는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고 지내더라고요.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아직 그렇게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관계에서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모두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관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인 일인가 봐요. 그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내가 무언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걸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면 세상에 나를 찾는 사람은 있겠지만 단순히 관계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죠. 보통은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가족이 나의 어떤 전부가 되어가는 모습이지만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홀로 있는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사셨던 분들은 우리의 고민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사연자님의 잘못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게 조금씩 어떤 우리의 어떤 외로움도 있고 내 부족한 면이 있고 나도 욕구가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아직은 어떤 확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 그래도 분명히 사람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함께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서 연락해 보면서 어떤 나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힘을 주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로 듣는 거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에서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스테레오포닉스의 Maybe Tomorrow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의 진행의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의 정원에는 순교자의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정녀의 백합도, 혼인한 이들의 담쟁이도, 과부의 제비꽃도 함께 자라고 있다고 덧붙였죠. 성인이 묘사하는 하느님의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다양한 꽃이 피기 때문에 더욱 풍요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주님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으로 피어나는 기분 좋은 상상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이소영의 장미송이 엮어 띄워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꽃일지 상상해봤어요. 우리 그대 평화 가족들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만약에 모인다면 꽃의 모습으로 정말 또 각기 다른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정원이겠죠? 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방송에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하고 안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안내해 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전화가 이제 무작위로 갑니다. 그래서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시고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거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네, 꼭 받아주시고 CPBC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에게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셨던 분들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셨던 분들은 또 알려주세요. 저 전화 받았어요 하고 자랑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DS워십의 여정 듣고요. 이어서 열일곱이다 겨자씨의 꿈 듣고 올게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라는 귀여운 가사가 담긴 동요가 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닮은 점을 찾고요. 또 아이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가는 게 바로 가족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친생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한다고 해요. 국내 입양도 그런데 이 외양의 차이가 큰 해외 입양은 더욱 그렇겠죠. 사단법인 둥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둥지는 해외 입양인이 친가족 찾는 걸 도와주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 매해 10명의 입양인을 선정해서 열흘 동안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흘이라는 이 짧은 시간으로 그간의 그리움을 완전히 달랠 수는 없겠지만 입양인들에게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합니다. 어떤 입양인들은요, 자신과 닮은 한국인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질 만큼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내는 나라였지만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29년에는 해외 입양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해요. 물론 입양에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리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시연의 주품의 품오소서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죠.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는 둥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해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는 걸 도와주고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저랑도 작은 인연이 있어서 저도 둥지에서 입양인들과 이 열흘 체험인가 봐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콘서트를 하는데 가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표정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한국어를 그래도 조금씩은 하셔서 어떻게 한국어를 하지 했더니 둥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 한국에서 고향의 그리움, 고향의 그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초복인가 봐요. 어제군요. 어제 초복이군요. 노코 아빠 승윤님이 슬디 초복의 새벽 본방사수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 류채칠리아님도 초복에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비 피해 없으시죠? 하셨는데요. 비 피해는 없는데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제 밤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생쥐꼴로 들어왔는데 진짜 비가 너무 무섭게 내리니까 뭐 저희 집이야 아파트니까 괜찮겠지만 또비 피해 있는 분들 안 계실까 걱정돼서 TV를 켜놓고 봤는데 그때까진 없었는데 지금 혹시 모르겠네요. 윤철 베드로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광주에서는 밤새 기다리지 않았지만 아직 비는 오지 않은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중부지방에 많이 내렸을까요? 비가 정말 무섭게 내려서 이 비가 가면 조금 날씨가 이 후텁지근한 끈끈한 날씨가 없어지려나 싶은데 장마가 짧으면서도 긴것 같고 갈수록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 보내실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2357님이 인호주사의 기다릴 거예요 신청해 주셔서요. 이곡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3458님,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요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셔서요. 어떤 곡 들려드릴까 하다가 난 깊이 잠기고 싶네 골라봤습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인노주사의 기다릴 거예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 난 깊이 잠기고 싶네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카르멜라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인 카르멜라는 카르멜 수도회 주보 성인이에요. 카르멜산의 성모님이 카르멜회 수도자였던 성 시몬 스톡에게 스카폴라를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카르멜회 수도자들은 평소에도 이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라이넬다, 성 비탈리아노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가 왔었어요. 은방울꽃님이 성 보나벤뚜라 축일 신신우신 정주 보나벤뚜라 작가님 축일입니다 하시면서 아 그렇죠 게스트시죠. 작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또 류치칠리언님은 지인인 유영미 에디터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축일인지 확인하고 아침에 이렇게 축일 문자 남겨주시면 또 받는 분들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이형진의 빈 의자 그리고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이형진의 빈 의자에 이어서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며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등급을 나누고 뭔가 차별화를 하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나 부자가 아니라 고생하고 짐이 많은 이들을 당신 품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나요? 뭔가 그 돈이나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푹 머무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나정신이 부르는 주님과 같이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미사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인 호주간 금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수원교구 양동분당 주임 박준 후 프란체스코 신부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합.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입니다. 저는 의로 당신 얼굴 배웠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교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1: 아멘.
0: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니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자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렸다. 가서 히즈키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수명에다 열다섯 해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소나기에서 너와 이 도성을 구해내고 이 도성을 보호해주겠다. 이사야가 무화과 가자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발라드리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히즈키야가 내가 주님의 집에 오를 수 있다는 표징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것은 주님이 말한 일을 그대로 이룬다는 표징으로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라, 지는 해를 따라 내려갔던 아하즈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내가 열 칸 뒤로 돌리겠다. 그러자 아하즈의 해시계 위에 드리워졌던 해가 열 칸 뒤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2: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0: 가였네.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못 보겠구나.
1: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주셨나이다.
0: 양치기 점치기 점

0: 바라오니 제 바라오니 제 목숨 구해줘 저를 고쳐 주소서 저를 살려 주소서
1: 주님은 멸망의 구렁에서 제 목숨 건져 주셨나이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느니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의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제가 오늘 복음을 딱 접하면서 떠올랐던 한국 속담인가 말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들었던 또 다른 분심 중에 하나는 존재 자체가 흙의 먼지인데 먼지가 안 날 리가 있나 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흙의 먼지가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숨결이 자리하지 않는다면 먼지밖에 남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털어보면 먼지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이 말에 자리한 의중은 문제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행했던 밀 이삭을 뜯어 먹었

밀 이삭을 뜯어먹었던 그 순수한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규정한 모습 자체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규정한 모습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꿔 말해 하느님의 숨결이 인간의 시선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미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하느님의 질서를 사라지게 하고 문제만 남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똑똑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똑똑하기에 똑똑함을 넘어서는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바리사이들도 그 시대의 지성인이었고 똑똑한 이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나 비판을 듣는 경우도 똑똑한 시선과 달리 하느님의 숨결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생명체로 살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숨결이었습니다. 이 숨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 어느 순간이 숨 한번 제대로 쉬게 합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가정에서는 주부들은 주부대로 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은 그리고 공간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 뭐 우울이나 공황장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적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불림을 받은 만큼 우리는 누군가의 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그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했던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자비의 시작을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럴 수도 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누군가를 향한 숨이 되고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향한 자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천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우신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우신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사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교회가 바친 예물을 구워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소서, 덕을 더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바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자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셀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의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실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나아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

0: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1: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0: 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대받은 이는 복되도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나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천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 우리 주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전은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새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변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에 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